소프라노 신델라의 내가 매일 기쁘게까지 찬송과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을 다하는 것이 결국 애국자의 모습이다라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네, 성경에도 아주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인물이 있죠. 요셉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는데요. 인생이 왜 이 모양일까라는 원망 대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해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정성을 다했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으로 펼쳐졌을까요? 비록 죄수 신분이었지만 주인 정신을 가지고 정성껏 살아낸 요셉. 결국 주변 나라까지 살려내는 총리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칼맨의 구주 예수 의지함은 그리고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과 함께하죠.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소프라노 손예지의 이제야 돌아봅니다. 크룩스의 예수나를 위하여 이화 챔버 콰이어의 저장미꽃 위에 있을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우린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하겠어. 그리고 오늘 하는 이 일상이 반복되는 이 일상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작은 자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또 다음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축복하노라 연주 찬양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흔들림 없는 소망 중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겸손히 경외하나이다. 안녕하세요. Amazing Grace 6월 첫째 주입니다. 흐르는 시간을 잡을 수가 없네요. 벌써 2026년 절반이 되었어요. Amazing Grace 오늘은 여러분들과 평안한 찬송을 들으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이어서 샤론의 꽃 예수 두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나우노고세 있든지 히든 피스, 평안과 위로를 주는 찬송가였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으로 지어진 곡,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J.S. 브라운 작사, L.O. 브라운 작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 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나의 주,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friend 불러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혼밥하고 SNS, AI, 폰으로 감정 없는 기계와 하루 종일 지내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고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 삶인지 그것을 알고 있을까요? 일상의 깊은 늪속으로 조금씩 빨려 들어가는 그 영혼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돈을 벌고 도덕적 타락과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지 모르고 잃어버린 그런 자녀들, 친구들, 지인들,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송가였죠. 고린도 후서 4장 6절의 말씀으로 지어진 곡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감사의 생활을 찬양하는 찬송가였습니다. Sunshine. 이 휘트 작사 스웨니 작곡이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한 시간을 갖도록 해보세요. 시계보다 필요한 것은 나의 앞길을 보여줄 나침판이라고 하죠. 그 나침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종일 지친 날개를 접고 쉼을 얻고 다시 날아갈 힘을 비축해야 되겠습니다.

0: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기도 다윗의 시로 편된 시편 63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푸른 나무가 가득한 산들을 보면서 6월 첫째 주 가정과 모든 교회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양현민, 진행의 강남대학교 이승희 교수였습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Motherwise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가족, Motherwise 가정식탁.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시며 주님 안에서 즐거운 가정의 식탁을 차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녀들과 그림책을 보며 마음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보는 그림책 마음톡 코너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그림책은 벌거벗은 임금님입니다. 누구나 읽어봤을 잘 알려진 이 책을 자녀들과 어떻게 마음을 나누며 읽었을지 잠시 후에 어머니들의 나눔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그림책 마음톡 방송 들으시며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문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089님, 일터에서 일하며 귀를 쫑긋하며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7896님, 차량 이동 중에 오랜만에 듣게 되었는데 너무 은혜롭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224님, 여행 와서도 아침에 들으니 참 좋습니다. 영상 링크도 받고 싶습니다. 여행 중에 들으셨군요. 아, 감사합니다. 네, 5226님, 어릴 적 그림책을 부모님이나 집안 어른들과 함께 읽으며 지식보다 훨씬 큰 성숙을 이루게 됨을 경험하며 자랐기에 오늘 방송이 참으로 공감이 됩니다. 특별히 그림책을 통해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자연스레 이끌어줄 수 있다는 걸 말해주셔서 은혜로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경험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늘 마더와이즈의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5226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 마더와이즈라고 또 축복의 말씀 해주셨어요. 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방송 들으시며 문자 보내주세요.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가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주시면 오늘 방송 영상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나누는 그림책 마음토 지금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살 쌍둥이 자매들과 함께 일상을 꽃피우고 있는 라라맘입니다.
1: 안녕하세요. 9살, 7살 두 남매들과 거룩한 모험 중인 온남매 맘입니다.
2: 네, 저도 9살, 7살 남매를 둔 리미스리 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책을 아이들과 함께 읽고 나누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0: 네, 벌거벗은 임금님.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모두에게 친숙한 안데르센의 명작인데요. 이 그림책을 읽으며 아이들의 마음도 알아보고 또 성경 속 진리도 찾아보았어요.
1: 네, 제가 이 그림책을 읽고 아이들과 나눈 첫 번째 질문은 임금님은 왜 이렇게 새 옷을 좋아했을까? 였어요. 어떤 답들이 있었나요?
2: 네, 이 그림책을 펼치면 임금님이 계속 옷을 갈아입고

0: 있는 게 나오잖아요.
1: 네.
0: 근데 저는 이제 두 남매의 반응이 너무 달랐었어요. 아들은 저는 임금님이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동생과 닮은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옷에 관심이 없거든요.
1: 네.
0: 근데 그에 비해서 딸은 옷을 너무 좋아해서 운동 갈 때, 산책 갈 때, 놀이터 갈 때, 친구 집갈때다 다른 옷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어요. 그래서 우리 딸은 이 임금님 마음이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1: 여자아이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라라자매도 깨끗하고 예쁜 새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그리고 사람들이 감탄하는 환호성을 듣기 위해서 임금님이 매일매일 새 옷을 갈아입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2: 그러게, 아이들 대답이 모두 비슷하네요. 저는 아이들 대답을 듣고, 그러면 우리는 옷을 왜 입는 걸까? 라는 추가 질문을 해보았어요. 우리 첫째는 내 몸이 선물이니까, 옷은 포장지라고 생각해, 나를 멋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첫째가 어렸을 때 속옷을 포장지라고 이야기해줬던 게 생각이 났었나 봐요.
0: 아, 네. 근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옷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입기도 하지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역할도 크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 또 멋짐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환호받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임금님의 새옷 집착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1: 임금님도 그렇지만 우리도 이상하게 옷장 열어보면 참 입을 옷이 없지 않아요?
0: 맞아요.
1: 작년엔 내가 뭐 입고 살았지라는 생각이 막 옷장 열 때마다 드는데, 아, 이러면서 제가 옷장 앞에서 허영심이라는 그 죄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어요. 허영은 영어로 vainglory라고 하는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인데 그걸 내가 받으려고 했을 때 그거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계속 채워도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끝없이 욕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2: 네, 그러면 여기서 옷은 언제부터 생겨난 걸까?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 질문에 저희 아이들은 원래 맨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을 땐 옷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는 죄가 없어서 부끄러운 걸 모르기 때문에 옷이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0: 네, 정답이네요. 인류 최초의 옷을 만들어주신 분이 사실 하나님이잖아요.
1: 그렇죠.
0: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려보지만 옷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먹을 것뿐 아니라 우리가 입을 것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에게 옷이 필요하다는 걸잘 아신다. 이렇게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옷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욕심은 내지 말자고 우리 딸과 이야기를 했어요.
1: 참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네요. 벌거벗은 임금님 속의 임금님은 결국 그 허영이란 죄가 덧치되어서 사기꾼에게 속게 되잖아요. 사람 마음에 죄가 있으면 그것을 미끼 삼아 더큰 악이 나타난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사기꾼들이 임금님을 속일 때 신하들도 하나같이 거짓말을 하죠. 신하들은 왜 임금님에게 옷이 안 보인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2: 네, 저희 온남매는 바보 눈에만 보이는 옷감이라고 했으니까 안 보인다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바보라고 놀릴까봐 또 자기 혼잣말 안 보이는 걸까봐 걱정돼서 거짓말했다고 이야기해주더라고요.
0: 네, 우리 아이는 임금님이 무서워서 임금님이 너 바보 신하였구나라고 하면서 쫓아내거나 벌을 줄까봐 무서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1: 전 라라자매에게 너가 신하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라고 질문해 봤더니 쌍둥이지만 답변이 좀 달랐어요. 첫째는 직접 가서 한번 만져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해 볼 거라고 했고, 둘째는 난안 보이면 진짜 안 보여라고 솔직하게 말할 거라 하더라고요.
0: 저는 원래 제 아이 성격을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 그림책 마음톡을 하면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좀더 깊게 알게 된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이제 원래가 혼자만 다르고 혼자만 주목받는 것을 좀 싫어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질문에서 또 이제 너가 신하였으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주위에서 뭐라고 하는지 먼저 다른 사람들 반응을 보고 답을 할 거다. 분위기를 타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 마음은
1: 분위기.
0: 이제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도 혼자 노라고 할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는데 또 제 그런 마음과는 다른 성향의 아이라서 이게 또 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2: 저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가장 단호하게 훈육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우리를 보고

0: 계시는데, 거짓말 한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걸 우리 아이들이 동조할 때 반드시 한 번씩은 꼭 짚어줘야 할것 같아요.
1: 맞아요. 저도 이렇게 가르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쓰는 방법인데,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의 창을 머리에 띄워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답하고 행동할까 살펴보기 전에 머릿속 창에 그 질문을 띄우고 먼저 답해보라고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2: 아, 네, 좋은 조언들 감사해요. 취향이나 유행을 따라하는 건 몰라도 거짓말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사람과 절대 동조하지 말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반응과 시선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먼저 생각하기. 이렇게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림책으로 마음을 나누고 있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을 듣고 계십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벌거벗은 임금님 책으로 나누는 그림책 마음톡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1: 또 저는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한 명도 임금님께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임금님을 진정으로 아낀다면 벌거벗은 채 행진하게 두지 않았을 텐데 임금님에겐 가족이나 친구가 없었을까요?
2: 네, 그러게 엄청 안타깝네요. 그래서 전 아이에게 만약 내 주위에 어떤 친구들이 있으면 좋을까? 네가 벌거벗었다고 말해주는 친구? 아니면 너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멋있는 옷을 입었다고 말해주는 친구?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첫째가 너가 옷을 안 입었어 라고 말해주는데 놀리지 않고 진심으로 말해주는 친구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라고요.
3: 정말 대단한 답변인 것 같아요.
2: 만약 그랬다면 임금님이 다시 성으로 돌아가서

0: 저는 벌거벗은 임금님을 아이들과 나누면서 팀킬러의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책은 자아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인데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 자신이 모두 왜곡된 자아라고 알려주는 책이었어요.
1: 맞아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자아는 아주 부풀려져 있지만 그 속이 텅빈 공허한 상태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만함과 낮은 자존감 모두 다 자기중심성이라는 점에서는 결국 같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0: 네.
1: 멋진 옷을 입고 가시하고 싶은 임금님의 교만한 마음이나 내가 바보면 어떡하지? 나만 저 옷이 안 보이는 거면 어떡하지? 염려하는 그 낮은 자존감을 지닌 것이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다는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2: 네, 다 똑같은 교만이죠. 임금님은 옷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 한것 같아요. 그 책에 인간의 본성적 자아가 교만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나를 높게 평가하는 것도 낮춰 평가하는 것도 아닌 나를 덜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적 겸손이라고 말하는 이 문장이 자녀들과 그림책을 보면서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0: 맞아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남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 둘다 진짜 내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진정한 내 자아이고, 내 모습이라는 걸 기억해야 할것 같아요. 저는 라라 자매들과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럼 어떻게 바라보실 것 같아? 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아이들의 답변은, 당연히 하나님은 날 예쁘게 바라보시겠지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보탰어요. 하나님이 널 최고의 걸작품으로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딸로 존재 자체로 존귀하게 바라보신다고 아이들에게 말해주었네요.
1: 맞아요. 우리가 어떤 역할의 옷을 입고 있어서가 아니라 또 어떤 모양으로 꾸며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미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자신과 아이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2: 네, 벌거벗은 그대로 완벽했던 우리가 죄로 인해 옷이 필요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완벽하게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저는 이책 나눔을 마무리하며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럼 우리 영혼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무엇일까라고요. 아이들은 믿음의 옷, 죄가 없는 흰색 옷,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깨끗하게 된 옷이라고 답해 주었어요.
0: 듣고 보니 어린이 찬양 중에 하나님의 옷장이라는 노래가 떠오르네요. 이 찬양 가사에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사랑의 옷, 탕자에게 입히신 용서의 새 옷, 하나님 군대의 전신갑주 옷,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세마포 옷이 나와요.
2: 네, 아침에 눈을 떠서 나 오늘 뭐 입고 가지? 생각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바라보고 또 세상 밖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는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이런 옷들을 입으려면 먼저 내가 가식의 옷, 그리고 여러 가지 의무의 옷이나 포장된 옷들을 벗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임금님과 함께한 오늘의 그림책 마음톡 저의 한줄 느낌은요.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어야 예수로 옷 입을 수 있다입니다.
2: 저의 한 줄은 매일 하나님의 옷장을 열고 내 영혼에게 입힐 옷을 찾자입니다.
0: 저의 한줄 느낌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자입니다.
2: 네, 그럼 책갈피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사람의 관심, 자신에게 집중해 있는 공허함이 가득하고 나약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판단이 우리를 의롭게 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날마다 바라보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지금까지 자녀들과 그림책을 함께 보며 자녀의 생각도 들어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같이 나누며 알아가는 그림책 마음토 코너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벌거벗은 임금님 책을 봤는데요. 나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시고 바라보시는 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옷에 대해서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세요. 오늘 방송 영상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꺼내 입으시는 기쁘고 아름다운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 이종배 전도자님께서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3: 지난 시간에 이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한 당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지난 8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논정을 10절까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확인하고 디모데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11절에서 14절과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친밀함을 마지막 15절에서 18절에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위한 복음을 좋아하면서도 그 복음을 위한 고난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조금은 이기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신 구원은 기뻐하지만 그 구원을 누리는 과정에 있게 되는 세상과의 부조화로 인한 어려움은 기쁘게 감당하려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에 대한 반응을 봐도 이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담 같지만은 사실적인 근거를 우리 메시지에 청취해서 볼 수 있는데 유튜브에 올려진 것을 얘기합니다. 지난해 올려진 부분의 메시지는 대개 올려놓으면 45회에서 60회 정도 사람들이 클릭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7일에 전했던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말씀은 어제 확인으로도 34회 정도 청취를 했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메시지는 오늘 아침에 확인하는 대로 27회 절반도 듣질 않아요. 자신이 훈련이나 고통이 오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좋은 메시지들은 클릭수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것을 보면 아하, 사람들은 구원은 좋아하고 영생은 좋아하는데 현실 속에서 어려움 당하거나 훈련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런 걸 보는 거죠. 이런 통계가 다는 아니지만 확실히 사람들은 훈련이라든가 고난받으라는 등등의 힘겨움을 좋아하지 않는 성향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생명은 하나님이 거저 주셨지만 그 생명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키워가고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훈련과 고난은 물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사실입니다. 먼저 9절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즉 복음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죄인 구원에 대한 계획과 부르심의 거룩한 이치를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한 고난이나 사역이

충분히 가치가 있음을 논증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당부와 함께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죄인 구원의 논리를 증거하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그리고 창세전부터 구원의 도구로 예정하신 교회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9절이나 2장 7절에서 9절 같은 데서 증거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의 믿음의 귀중성의 관계를 증거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9절인데 하나님의 세상에서 구별하시는 거룩하신 부르심에는 그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뜻이 계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됨됨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행위를 기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예정된 그리스도를 통한 계획대로 거저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랬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한 목적이 계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감격을 가진 사람은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자신을 세상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가졌지만 그 능력을 바로 사용하지 못한 삼손과 같은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나시대는 우리에게는 세상과 구별의 그림자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했는데 바울사도는 이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니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의로움이나 행위의 기준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 그런 이유에서 은혜 곧 선물인 것이죠.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별명 자체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영원전부터 계신 그분의 성품이셨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역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에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거역한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은혜 주시기로 예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 창세 전부터 그 은혜를 수용할 사람조차도 아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는 과거형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부르심 받은 자체가 곧 목적을 위한 부르심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정하시고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런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10절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한 것은 사람으로서는

수 없는 무시간 속에 영원 속에 존재하시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심, 에피파네이아, 이 나타나심이 다른 곳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말할 때 쓰이는 반면에 유일하게 여기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사실로 쓰이고 있는 것도 독특합니다. 옛적에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에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언약된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인류에게 이루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유대인들도 알지 못해서 교만하고 불순종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신 겁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했는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대속의 사역으로 이루신 은혜는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에 한 것처럼 죄로 죽음에 바쳐지는 사망을 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구약 성경에서는 감추어져 있던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특히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은 범죄로 인하여 소멸될 수밖에 없었던 생명이 이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이 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복음에 대한 일꾼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이 귀한 복음을 위해서 일꾼된 자긍심과 이 귀한 역할을 아들 디모데에게 이임하는 듯한 유언적인 선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디모데에게 주는 당부는 말끝마다 13절 끝에도 그렇고 14절 끝에도 그렇죠? 지키고 지키라는 생명을 위한 이 구원의 진리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11절인데 이미 디모데전서 2장 7절에서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비슷한 증거를 한 바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증거하고 있는데 바울이 일꾼된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선포자는 이 복음을 널리 증거해야 할 복음의 일꾼이라면 사도는 이 복음을 완성하시고 주신 주님과의 관계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도의 선택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사도주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다음으로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의 성도들과 관계에서 복음을 확증시키고 양육하는 스승됨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12절에 했는데 이러한 세 가지의 관계의 일꾼이 된 바울은 이를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의 형편을 그대로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한 것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것으로 말미암음을 의미하고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 첫째로는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한 것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위해 주신 역할을 감당하고

사람에 있어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광은 약속되어 있지만 죄로 덮인 세상 속에서 고난이 먼저였음을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그 고난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이라고 고난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데서 영광스럽게 의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주님께 대한 고백이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무엇을 맡기든지 맡아줄 상대를 확실히 알고라야 안심하고 기꺼이 맡길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두가 확실한 대상에게 맡기기를 원하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처럼 확신할 수 있는 대상은 없기 때문에 번번이 믿고 맡겼다가 잃어버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라는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의 인생과 사역과 일생을 맡겨서 실패 없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과 모든 것을 맡겨도 잃어버릴 염려가 전혀 없는 확실한 주님이십니다. 문제는 완전히 못 맡겨서 오히려 잃는 경우가 믿음의 세계에서 더 많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했는데 바울은 자신을 맡긴 것을 주님께서 이 역사 속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의의 세계로 데려가실 것을 의심치 않는다고 증거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오늘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모두의 고백과 확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3절인데 여기서부터는 자신이 가진 이 확신을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위임하는 듯한 유언적인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사람 간에도 신뢰는 있을 수 있고 사랑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유는 바로 앞에서 봤던 대로 변치 않고 지키실 능력을 확실히 가지신 불변하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 믿음은 하나님을 대상하고 사랑은 사람 간에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사람 간에도 변치 않는 사랑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했는데 디모데는 나름대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불변의 진리를 들었고 그 말씀의 능력도 목격한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다는 것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건전한 복음의 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 역시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같은 진리, 즉 바른 교훈을 본받아 지키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이 달린 귀중한 믿음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키기 위한 방법은 앞에서 바울이 가르친 대로 비록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는 확실한 믿음을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함으로 사람을 위하는 삶으로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마지막에 올수록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야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림 없이 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음의 약속도 가능할 것인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14절에 한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속에 선물로 주신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께서는 기분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울이나 기타 그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바른 교훈을 지키는 사람과 함께 역사하시겠다는 약속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 지킬 수 없고
순종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의 사람들 속에 보내주신 겁니다.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죄인을 구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인 복음보다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확정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확정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반응, 한마디로 거절과 환영입니다. 비록 지금 디모데가 아시아에 있기는 하지만 이런 죄인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 진리에 대한 반응은 아시아에서 바울이 경험하기로도 두 가지였음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말하는 내용이 이 마지막입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니 그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이 먼저 거론되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너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15절에 그랬죠. 이 말이 조금은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은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면 지금 디모데도 에베소에 두는 것이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존재했고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한 기록들을 볼 때도 다는 아니더라도 더러의 교회들은 든든히 서 있었다는 것이 역사 속에 전해지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너가 안 하니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바울과 복음을 거절했다는 안타까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는 사도행전 19장 10절의 기록을 볼 때도 아시아의 거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한 데서 나타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이 중에 두 사람을 거론하는 내용이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했는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은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 역시 믿음의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부겔로, 피겔로스, 도망자, 탈주자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우리 미국의 드라마 하나를 대한민국에서 우리말로 더빙을 해가지고 어느 날 저녁인가 방송한 게 있습니다. 도망자라고 하는 퓨저티브, 외로운 도망자 그의 이름은 리차드 킴벌 하면서 말이죠. 본 적 있죠? 예, 바로 그런 도망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허모게네, 헤르모게네스, 헤르메스에게서 태어난. 그런데 여러분 헤르메스를 알죠? 그리스 시대의 웅변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들조차가 성경에까지 등장하는 부정적인 이름으로 안타까운 인물들입니다. 나머지 인물들은 바울의 복음의 사람 바울에게 청량제와 같은 아름다운 역할을 한 사람들로 바울이 축복하는 것으로 뒤에는 나타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6절 그랬습니다. 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런데 오네시보로, 오네시포로스, 이익의 창출자, 이익을 가져오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4장 19절에 다시 한번 언급되는 이름으로 빌레몬서에 나타나는 본래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 역시 오네시모 역시 유익한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이고 골로새서 4장 9절에도 나타나죠. 같은 사람들 중에 비슷한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개인의 이름보다는
오네시보로의 지배 형태로 쓰여지고

0: 가지고 있어서 한 집안이 복음을 위해 유익한 역할을 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한 것으로 봐서 이 가정이 주님을 위해 헌신함에도 주님의 계속되는 긍휼이 필요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도 무조건 믿음의 어려움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옛말에 우리 말에 있죠. 못난 자식이 효도한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께 충성함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이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6절인데 이런 표현은 물론 이 집의 가장인 오네시보로가 한 행동이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바울에게 청량제 역할을 자주 해주었다는 감격어린 칭찬입니다. 만년에는 복음으로 인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격려를 지속했다는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네시보로는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17절 그랬어요. 감옥에 불편한 바울을 자주 찾아와서 격려를 했는데 지금처럼 소아시아인 튀르키예와 그리스 사이에 다리가 놓여지고 자동차가 오고 가고 있지만 당시에는 로마에 가기 위해서는 아시아에서 지중해를 배로 건너 빌립보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결코 만만치 않은 여행이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는 말은 결국 자주 그런 여행을 감행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복음을 통한 바울을 사랑하는 열정이 대단했다고 짐작이 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너가 잘 아느니라. 마지막 절에 그랬습니다. 조금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복음과 자신을 위해 헌신적인 오네시보로에게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에 관련된 어려움이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완전히 벗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축복이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그와 그의 가족의 헌신을 주님께서 재림의 날에 반드시 갚아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너가 아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는 디모데가 보지 못한 사실을 소개했다면 로마에 갇힌 바울을 면회한 이전에 에베소에서 그가 많이 봉사한 것은 디모데도 직접 봤던 사실임을 디모데에게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에게 잘한 오네시보로를 디모데에게 구태여 구구절절히 칭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복음 사역 속에서 디모데에게 이런 주변의 헌신과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위한 헌신이 계속될 수 있음을 격려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복음만이 죄인을 의인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복음 속에 부르신 것은 아직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어리석은 종교 행위로 잘못 알고 거절하지만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사는 데는 고난이 따르기도 하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고 오직 바른 교훈을 지키며 주변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네시보로의 가족들처럼 최선을 다하는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 이종배 전도자님을 통해

소중한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809-4041번, 부산전화 899-4041번,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Karma.
1: 신사 숙녀 여러분, 쉼표 여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쉼표, 찬양사역자 정잘해입니다. 6월이 됐습니다. 달이 넘어갈수록 달력을 찢게 되잖아요. 이번에 달력을 찢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시원하던지. 마치 5월도 수고했어, 6월도 힘내보자, 이런 음성 지원이 되는 듯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하늘에 쌓여져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주님께서 수고했어, 이곳에서 편히 쉬렴, 이런 메시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여러분들과 원웨이 싱어즈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결혼 14년 차가 되다 보니까 가전제품들과 헤어지는 시간이 많습니다. 최근에 세탁기와 굿바이, 청소기 굿바이, 건조기 굿모닝, 식기세척기 굿모닝 이렇게 그전에 없던 가전제품과는 인사하면서 새로움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제품을 설치하는 기사님께서 설치해 주시고 사용 설명 후 어떻게 하면 오래 쓸 수 있는지까지 알려주시잖아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주기적인 청소. 보통 한 달에 한 번은 필터나 내부를 청소해야 깨끗하게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마음을 먹고 오랫동안 깨끗하게 쓰고 싶어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다는 사실처럼 들리죠? 생각하신 그대로입니다. 정신을 14년 만에 차렸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먼지와 곰팡이, 세균으로 득실거리는 것을 몸소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을 차린 거겠죠? 우리의 내면을 바라볼 때 주기적인 청소는 필수입니다. 한 달? 큰일 납니다. 일주일? 안 됩니다. 3일? 더 생각해 보세요. 매일? 정답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정결하게 했으나 뒤를 돌아보는 순간 죄를 짓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게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앞에 있도다. 누가 권고하실까요? 성령께서 권고하심. 뭐라고 하실까요? 죄 씻으라 하시네. 아멘.

온누리 워십에 정결하게 하는 세미, 희즈윌의 마음 청소 들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러 가는 곳이 있어요.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반기는 아이들, 졸리지만 참고 수업을 열심히 듣는 아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선생님의 칭찬을 기다리는 아이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힘을 얻게 됩니다. 수업을 했다는 사인을 항상 하는데요. 월말이 되면 저희의 손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제가 사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 담당 선생님께서 선생님은 사인도 이렇게 정성 들여서 하시네요. 순간 입을 굳게 다물고 야무지게 사인하다가 빵 터졌습니다. 그러게요. 인생이 대충이 없어요. 이것까지 이럴 일인가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바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정성을 들여서 하는 모든 일보다 제 마음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사랑하길 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새기면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말씀과 찬양으로 새겨서 주님의 기쁨이 되길 바라며 찬양 보냅니다. 국립합창단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호산나 싱어즈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초롬의 목마른 내 영혼.

왔어요, 왔어. 즐거운 암송 시간. 오늘의 말씀은 시편 39편 7절 말씀입니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제 따라해보세요. 두 번 반복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연결해서 세 번 선포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영어 찬양과 스카프레너 레이위 지파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짝사랑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어릴 적 그 소년은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운동을 잘하고 웃는 모습이 예쁘고 아 여기까지요. 여보는 잠시 귀를 닫아주세요. 지나간 일이고 지금은 여보밖에 없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짝사랑은 가슴이 아픕니다. 혼자 사랑하니까요. 상대방은 내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다른 곳만 바라보고 있으니 말이죠.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피부로 와 닿으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기도를 하던 중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든 저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많이도 울었습니다. 죄송해서요. 주님은 한 번도 나에게 시선을 놓으신 적이 없는데 저는 정말 사소한 것에서도 시선을 뺏기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나구나 싶으니 말이죠. 단지 눈물을 흘리고 그랬었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주만 바라보길 원했습니다. 주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언제나 사랑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0: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회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30초 후에 뵙겠습니다.
1: 아, 진짜.
0: 살다 보면 어떤 것에 답을 찾고 싶어서 헤맵니다. 찾으려고 하면 숨바꼭질을 하듯 찾기 어려워요. 그런데요, 그 모든 해답이 성경에 써 있네. 그렇습니다. 우린 30초 필요 없어요. 펼치는 순간,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내가 심성축해. 우리의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 속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 계획이 중단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책 나의 데스티니 찾기에선 죄가 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속에서 하나 된 삶을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왜곡하고 파괴한다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평안한 삶을 살았지만 죄로 인해 그 낯을 돌리게 됐고 결국 그 죄는 두려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어 다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데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낯을 피했던 얼굴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낯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들을 수 있는 따스한 사랑의 음성을 통해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이루어져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홀리터치 첫 찬양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 김정석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바라볼 때 당신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 계획이 중단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죄가 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속에서 하나 된 삶을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왜곡하고 파괴한다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평안한 삶을 살았지만 죄로 인해 그 낯을 돌리게 됐고 결국 그 죄는 두려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어 다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데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낯을 피했던 얼굴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낯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들을 수 있는 따스한 사랑의 음성을 통해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이루어져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에 보내주신 사연 몇 가지 소개할게요.

1537번님, 매주 애청하는 청취자입니다. 은혜 받고 있어요. 늘 은혜로운 방송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혹은 나 자신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는 청취자님들이 계셔서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 주실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찬양합니다.
1: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주의 사랑 비칠 때, 찬송가 293장 쉐키나 찬양단의 음성으로 함께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 한웅재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5480번님 사연 주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아멘. 귀한 하나님의 말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내주셔서 제가 쉬운 성경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 여러분 스스로 자기 생활을 꾸려나가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만을 표대로 삼아서 열심히 일하며 누군가에게 좋은 본이 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말씀 터치 시간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가 300장 김종윤의 음성으로 함께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속죄하신 구세주를 I'll sing of my redeemer 찬송가 298장 영어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가사를 찬찬히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291장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입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외로워 우느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느니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오늘의 홀리터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 계획이 중단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죄가 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속에서 하나 된 삶을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왜곡하고 파괴한다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평안한 삶을 살았지만 죄로 인해 그 낯을 돌리게 됐고 결국 그 죄는 두려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어 다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데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낯을 피했던 얼굴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낯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들을 수 있는 따스한 사랑의 음성을 통해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이루어져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0: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 그 교회가 좀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학교는 초등학교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한 15명 정도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거예요. 뻔하죠. 그 으슥한 곳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좀 무섭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30대 초였는데 뛰어 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지 않니? 물어보니까 배가 고프대요. 그 교회 바로 옆에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깃집으로 애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 제 사례비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식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요.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표정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너희들 배고프고 그러면 교회에 와라. 정말 그 다음 주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만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봤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 가정으로 확장이 되고 그 가정으로 확장된 것이 이제 또 그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만 꺼지지 않는다면 전도는 계속된다. 평생 어떤 사람은 한 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또 평생 어떤 사람은 10만 명을 전도할 수도 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이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길을 가다 이런 문구를 봤는데요. 당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당신의 생각부터 바꾸라.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고, 결국에는 삶도 바뀐다는 의미겠죠. 분명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진짜 바꾸는 건 우리의 뜻이나 의지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과 권능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보다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 믿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면서 오늘 첫 곡 듣고 옵니다.

조수아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에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있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복잡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지치기도 하고요. 또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바로 기도한다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평안함을 주십니다. 이렇게 생각이 많아질 때마다 먼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부터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좋은 나라 사람들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김 브라이언의 주가 일하시네. 또 옹기장이의 찬송가 메들리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하나님의 엑셀에 당신의 발은 필요 없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은 무엇을 찾고 있는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배우자, 여호와를 기다리라. 새 일자리, 여호와를 기다리라. 남편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가? 경력이 쌓이고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최선이다. 그분의 계획에 속임수나 조작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그분의 전략은 사람들을 망가뜨리거나

고개를 들고 무릎을 꿇고 눈을 똑바로 뜨자. 여호와를 기다리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학생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하자. 맥스 루케이도의 저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중에서 낭독해드렸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 김수진의 선하신 목자, 오혜진의 하나님 사랑은, 또 원웨이 싱어즈의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진리 위해 찬송가 메들리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지 않아도 고민과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날들이 있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기도 하고요. 또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중요한 순간, 특별하고 큰 그런 일뿐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함께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작은 소소한 일상들, 운전하는

길에서도 또 장을 보는 마트에서도 가족과 식탁에 둘러앉은 그 어떤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상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루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찬양 이어드리겠습니다. 소리엘의 그 사랑의 숨결, 아이자야 61 앨범 중에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클래식콰이어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가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토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예람 워십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평온한 주말 보내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흥사단

을 창립해 민족 교육과 애국 운동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친 도산 안창호 선생님. 도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애국이란 무엇일까? 무엇보다 일제 강점기 시대 당시 애국이라 하면 나라를 되찾는 것이었고 그것을 위해서는 무장 봉기를 하자든지 돈을 모으자든지 하는 많은 저마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도산 선생은 아니다. 나라를 찾는 길은 정신에서부터이다. 정신이라 함은 정직함과 성실과 부지런함을 말한다. 그래서 자기의 그 자리에서 자기 일을 감당해야 한다. 농민은 부지런히 농사하는 것이 애국이요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애국이다. 장사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하는 것이 애국이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게 안창호 선생이 말하는 애국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그는 말하기를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리라. 농담이라도 거짓은 말라.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해하라 했습니다. 세상이 모두 자기가 애국자라면서 당리당락과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천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속한 현실 세계와 또한 육신의 다음 세계에 돌아갈 영원한 나라와 두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들 중 하나에만 치우쳐 살기 때문에 현실을 빙자하여 신앙을 소홀히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을 빙자하여 현실을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깨닫고 보면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저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이며 이 땅에서의 국민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나누고자 하는 애국자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죠.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애국 애족하는 기독인에 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송입니다. 두란노 경배 찬양 음반에서 내 안에 사느니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창문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나의 조국, 나의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다 자기 나라 백성을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능력 있고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 살펴보니 포로로 잡혀간 나라 중에 중요한 지위에 올랐던 것을 볼 때 탁월한 실력을 지녔던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그가 했던 일은 술 맡은 관원이라는 직책이었습니다. 왕이 독살당하지 않도록 먼저 술 맛을 보는 일인데 사실은 단순히 술 맛을 보는 일이라기보다는 왕의 모든 정책에 관여하는 왕의 신뢰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에 대해 주의 깊게 접근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웠죠. 그는 반대자들, 예를 들어 산발랏, 도비아, 게셈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지녔으며 스스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헌신하도록 가르쳤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비록 포로 생활이고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좋은 지도자, 애국자였습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옹기장의 음성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희즈윌의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였습니다. 크리스천의 애국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느헤미야이죠.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그곳 사정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줍니다. 조국의 동포들이 환란당하고 능욕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불타버렸다는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조국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조국을 위해 울고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애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 울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참한 조국의 현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살기 좋은 자신의 위치와 수산공을 떠나 조국으로 달려갑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가 되어갔지만 그곳에서 벼슬을 하고 출세해서 왕의 신임을 받고 왕궁에서 일하는 잘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조국으로 돌아가 조국을 위해서 일하며 동고동락하며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일을 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애국해야 할지 살펴보려 합니다. 찬양 들으시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찬송과 베스트 음반에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송 이어 들으셨습니다. 느헤미야의 애국 애족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울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관해 남탓만 하지 말고 현실에 대해 자신의 책임감을 스스로 느끼며 자신을 오히려 책망하고 울 수 있어야 진정한 애국입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애국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 나타나는 느헤미야는 조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비판과 욕하고 수군대는 일에는 능합니다. 자신의 신상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이가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며 금식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애국 애족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이광희님의 음성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광희님 음성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애국 애족은 첫째, 울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였다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애국 애족은 기도할 뿐 아니라 그 일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애국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 그것이 큰 의미로 애국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 직장, 사회와 국가, 교회에서 각각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형제로서의 자신에 맡긴 위치와 책임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사시는지요.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일제에 항거하다가 총탄에 쓰러진 사람들만 애국자로 알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어간 선열들만 애국자로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은 훌륭한 삶을 사신 특별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 나라 이민족이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죠. 그러나 이름도 빚도 없이 자기에 맡겨진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도 역시 애국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진정한 애국이죠. 천국 백성임을 자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그래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어떠한 조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일 아멘 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결국 크게 볼 때 나라 사랑이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찬송가 580장입니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향기로운 나무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애국 애족에 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민족을 사랑하라.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끝 찬송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시와 찬미 앨범 중에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오늘 현충일입니다. 온 일은 돌이 됐네요. 6월의 첫 주말이지만 달콤한 휴식보다는 먼저 숙연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민족에게 6월은 그런 달이죠. 헛된 이념과 탐욕에 맞서 자유를 지키다 총탄에 맞아 쓰러져간 그 많은 이들의 기억이 안타깝게 다가오는 달입니다.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잊힌 달이 될 수 없죠. 나은 듯해도 그날의 상처는 자자손손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더구나 전쟁을 일으켜 동족 상잔에

비극을 일으키고 무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들은 지금도 그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충일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죠. 폐허에서 일어나 선진국을 이룬 우리나라입니다. 서로 보듬고 지켜내 더욱 발전시켜 세계의 빛과 같은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라이트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애쓰고 힘써서 낙을 누리는 것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진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결국 삶에서 나타납니다. 감사와 불만으로 말이죠. 알고

믿고 감사하며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아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7234님 사연이에요. 신 목사님 안녕하세요. 듣기만 하다 문자 보냅니다. 직장입니다. 이 시간 목사님 목소리를 들으면 평안해지며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은혜 많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7234님 사연. 그런데요, 저 이런 사연을 받으면요, 주말에 근무를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부터 들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남들 놀 때 우리도 좀 쉬고 놀고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남들이 어디 여행 간다 하면 여행 가고 싶지 않아요? 뭐 요새 보니까 남들이 뭐 투자한다 하니까 뭐 다 투자한다고 막 뭐 하고 그러다가 뭐 포모 현상이라 그러나요? 남들은 다 돈 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거기 동참하지 못했네. 뭐 그렇게 몰려다. 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말에 이렇게 일하는 거는 사실 그 자체가 불만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참 많은 환경입니다. 아니, 나는 왜 저런 직장이, 나는 왜,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모두 알죠. 네, 그런 자세는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 당연한 걸까요? 그런 걸 다 알면서도 또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또 부정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감사와는 정반대의 말을 또 툭 또 하게도 되고.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 주말에 일을 하면서도, 야, 이 시간에 이제 누구 목소리를 들으면 아, 제가 또 부끄러워지네. 평안해지면서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하시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심령을 다독여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니 평안해지고 즐거워지고 기쁜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하죠. 아, 남들은 지금 어디 놀러 간다는데 나만 지금 여기 나와 있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은혜 많이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이 성도된 우리의 이 복을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늘 편안하게 이렇게 사연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어노인팅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온 마음 다해.

찬양 함께 들으며 이런 생각 드네요. 그 마음을 쏟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을 제가 우리 하나님을 만난 후에 가장 감사하고 저를 평안하게 이끌었던 생각이요. 야, 이제 내 온 마음을 쏟을 곳을 찾았구나 하는 것이었거든요. 사람은 어딘가에 이렇게 현혹도 되고 마음도 쏟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쏟을 곳이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생각도 하게 됐네요. 4918님 사연 같이 또 나누도록 하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요즘 들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이 떠오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과 형편들이 저를 짓누르네요. 목사님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목사님의 평소 신념이 궁금합니다. 네, 4918님 아유 이렇게 저 깊이 있는 어우 사연을 주셨어요. 저 한 줄 한 줄 이 사연을 보면서 예, 정확히는 들으면서 참 여러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요? 네, 이제 연륜과 연세가 좀 느껴집니다. 철없을 때는 이런 생각 절대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신앙의 깊이가 이제 더해져 가면서 네, 이런 진정한 고백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찬송이 떠오르면서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과 형편들이 저를 짓누르네요 해주셨어요. 우리 살면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죠. 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시편 73장에 보면 그 성전에서 이제 찬양대를 이끌던 그 지휘자께서 거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네, 하는 고백의 시가 나오거든요. 네, 그 사연에 보면요. 악인들 보니까 막 형통해. 그걸 보니까 내가 막 아우 실족하겠는 거야. 이거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 생각에 몰두하다 보니까 괴로움이 이제 더해졌다 하는 고백의 시가 있어요. 우리 다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이해의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걱정 근심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죠.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놀랍게도 생각을 지키시리라 해주셨거든요. 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통찰이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교훈들 없어요, 세상에.

성령의 감동으로 붙들어 주시는 교훈 세상에 없잖아요. 목사님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목사님의 평소 신념이 궁금합니다. 아,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데 저는 뭐 이렇게 거창한 거 없고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어진 이 하루에 최선을 다하자. 네, 그런 생각.

감사하자. 하루하루의 형편은 그날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더라도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건데 뭐... 네,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좀 거창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때 싶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참 좋네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나무엔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까지 듣고요. 우리 소유업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0: KBS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고속도로 주유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국 제정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 QR 호출 주유도움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셀프주유소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현장에서 직원을 찾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주유소에 설치된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인식한 뒤 도움을 요청하면 직원이 현장으로 와 주유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통해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동 과정에서의 불편을 줄이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시각장애인 보조기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16 WTC 보조기기 시연회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동작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사단법인 윌, 한국시각장애인 가족협회 등이 함께 마련한 자리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과 학습, 정보 접근, 자립을 돕는 다양한 보조기기를 직접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다. 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삶에서 단순한 편의용품을 넘어 이동과 소통,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번 시연회를 통해 필요한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가 더 널리 알려지고 장애인의 선택권과 접근성이 한층 넓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ABC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6.3 지방선거가 마쳐졌죠. 당선자는 교만하지 않도록 국민의 공복이 되겠다는 초심을 지켜 성심으로 일해야 하겠고요. 낙선자는 지나친 낙심에서 하루빨리 벗어났으면 합니다.

진정 나라를 위해 나선 분들이라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완벽한 이 없고 삼겹줄은 끊기 어려운 법입니다. 겸손을 옷 입고 서로 힘을 더해서 세계의 빛된 나라 함께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조수아님의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ABC

사랑하는 우리는 주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이에요. 여러분은 현충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랍니다.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오늘 현충일을 맞아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을 생각하고 또한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멋진 세계에서 특별한 나라가 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도 함께하면 좋겠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느헤미야처럼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지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곡으로 느헤미야처럼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나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특별한 선생님을 초대하여 알려주려고 해요. 함께 인사 나눌까요? 이지혜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1: 안녕하세요. 방송을 통해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을 만나 반가워요.
0: 이지혜 선생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1: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파괴되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크고 강했던 바벨론도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 바사 나라가 다스리고 있을 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바사 나라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관리하는 아주 높은 관원이었어요. 이 자리는 왕이 가장 믿음직스러워하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는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탔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무척 힘들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지요.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또한 왕에게 부탁하여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답니다.
0: 와, 이지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이 느헤미야에 대해 잘 알게 되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친구들, 우리나라도 많은 전쟁과 다른 나라의 침입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뉴스를 접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이라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해요. 느헤미야처럼 우리나라를 지켜낸 많은 믿음의 위인들처럼 말이지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겠어요. 다짐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곡으로 들었던 느헤미야처럼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로 해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느헤미야처럼 찬양을 부르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로맨 1619 and 내주는 강한 성유,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고신측의 내 마음 하나님 나라입니다.

0: 사랑의 사람을 만나요.
1: 나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예요.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어느 날 나는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였어요. 그것은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주의 어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과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고 싶어요.
2: 그럴 수 없습니다.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0: 환상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유대인인 베드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2: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만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뭐, 우리 가족만 예수님 믿으면 돼, 나와 친한 친구에게만 복음을 전할 거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건 불편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없나요?
0: 가족이나 나와 친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는 않나요? 성경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해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받을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유대민족의 가정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렇다고 유대민족만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유대인만을 위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친구들에게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 어린이 친구들이라면 베드로처럼 편견을 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로 변화될 수 있어요.

0: 복음을 전하는 데 편견이 있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셨어요. 환상이 있은 후에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1: 저의 대장이 당신을 모셔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0: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베드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도 새 생명을 얻는 복음의 큰 능력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2: 나도 변화될 수 있어!
0: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유대인만을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사마리아, 안디옥, 가이사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기꺼이 복음을 위해 순교했어요. 혹시 나만, 내 가족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내 친구들에게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려는 친구가 있나요?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라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다면 얼마나 귀하고 기쁜 일이 될까요?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기 위해 지금부터 여러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멋진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을 성령님은 도우시고 힘주실 거예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제가 사랑하고 친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복음을 잘 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어떻게 하면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기쁜 소식이지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친구들, 마지막 찬양 열두 광주리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미국 의학협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장수의 비결이 꼭 특별한 건강법이나 비법이 있는 건 아니다. 100세가 넘은 장수자들을 직접 인터뷰해 보니까 그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고 해요. 대부분 성격이 참 낙천적이고 여유가 있었고 유머 감각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또 가만히 있기보다 늘 몸과 마음을 움직이며 무언가에 몰두하면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협회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도 덧붙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해온 독실한 신앙인이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장수의 비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1: 나한테 뭐 건강의 비결이 뭐냐. 부지런하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게 내 건강의 비결이다.
0: 네.
1: 그런데 성경에 우리 연수가 70년인데 더 살면 80.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90, 100세가 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드물어주시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안에도 열심히 주님 섬기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고 부지런히 좋은 일 하면은

0: 오래오래 살 거예요.
1: 아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장수의 비결 기억하면서 오늘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미션 아가페 부회장이신 이은자 선교사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며 삶의 회복을 돕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애틀랜타 지역을 중심으로 17년째 노숙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이은자 선교사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미션 아가페 부회장 이은자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애틀랜타에서 미션 아가페를 섬기고 있는 이은자 선교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3: 근데 선교사님이 선교 사명이 중요하고, 네. 근데 직장을 가지고 있을 텐데, 네. 그 직장에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내가 보면은 언제 시간을 내서 양쪽에다 그렇게 열심히 해요?
2: 저는 그래서 오후에 근무를

0: 공부를 하고 오전에는 봉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1: 그런데 근무하는 데가 어디예요?
0: 델타항공이에요. 델타항공.
1: 델타항공에 네. 중책을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의 사명이 중요하다고 느끼죠?
0: 저는 공항이, 국제공항이 제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스케줄도 제가 뭐 오전에 그것도 근무하고 제가 스케줄을 할 수 있는데 선교가 지기 때문에 제가 그 스케줄을 맞춰서.
1: 그럼 지금 한국에 온 이유가 뭐예요?
0: 지금 여의도 수목원교회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52년.
1: 그 옛날에 조 목사님이 시작해서 네, 이영훈 네. 목사님이 계속 이어가고 네, 있죠. 네. 이번에 선교사가 몇 명이 나왔어요?
0: 한 800명 넘게.
1: 그러니까 저 순복음교회에서 네. 보낸 선교사.
0: 네네.
1: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
0: 그렇죠.
1: 그렇게 네. 이 선교사님 단체 같은데.
0: 네.
1: 내가 궁금한 게 그 단체가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면 누가 하며 뭐를 해요?
0: 저희는 이제 인미션 아가페.
1: 예.
0: 미션 아가페라는 그 단체를 제가 한 19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노숙자라는 그.
1: 미국엔 노숙자가 많죠?
0: 많아요. 예, 노숙자를 이제 도와달라는 그 어느 목사님의 이제 요청을 받고 노숙자라는 그 단어를 그때서야 이제 깨닫고 너무나 귀한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저희 세 명이서 현재 지금 제임스 송하고 제임스 리 저희 오빠하고 저하고 셋이서 이제 17년 전에 미션 아가페라는 단체를 등록을 해서 지금까지 매주 한 800명 정도 식사 대접을 하고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1: 교도소도 가고.
0: 교도소도 가고.
1: 근데 교도소 가기가 어렵잖아요.
0: 지금 팬데믹 이후에 교도소 방문이 참 어려워져가지고요. 그 대신에 이제 물품은 저희가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1: 그러면은 이 노숙자 단체를 위해서 지금 식사를 보내주고.
0: 네.
1: 그런데 이제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또 멕시코도 갔다 오고 또
0: 저희는 이제
1: 큐바도 갔다 오고.
0: 쿠바 그 다음에 페루. 페루는 한 10년 동안 그동안 이제 페루에서 히카마루카라는 그 동네, 산동네에다 어린이들 축구단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리그해서, 파이널 리그해서 그 동네 잔치를 해줘요. 근데 그게 또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한테 문이.
1: 자비량으로.
0: 다 자비량입니다. 그래서 저도 월급 받아서 월급도 모자라요.
1: 그렇게 네. 이제 하면서 본인들에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0: 저희가 힘이 나죠. 봉사하면서 저는 하나님한테 참 감사한 게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게 감사하고 특히 이제 전 세계에서 애틀랜타 공항이 제일 크고 바쁘잖아요. 거기에 전 세계 사람을 만나서 제가 잠깐이라도 순간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제가 씨를 뿌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딴 데 가지 않고 그냥 공항에서 하면서 근데 또 하나님이 문 열어주셔서 한 10년 전에는 페루에 가서 그렇게 해서 잘 했고요. 4년 전에는 이제 쿠바를 우연하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1: 근데 쿠바. 그 사람들이 가자 그러면 얼른 가요?
0: 어디를?
1: 단체.
0: 저희는 그냥 우리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자비량이고 자원봉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15명 갑니다. 그러면 각자들 다 알아서 각자 거기도 자비량으로 다 해서 갑니다. 그래도 한 번도 모자르지 않게 하나님 은혜로 목사님 지금 극동방송국 70년 운영하시듯이
1: 그러면 이제 가서 복음도 네. 전하지만은 네. 그 사람들에게 뭐 흔 옷도 주고 새 옷도
0: 그럼요.
1: 주고
0: 그럼요. 그래서 델타항공에 감사한 게 가방에 리미트가 뭐 하나다 두 개다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다 가져가요.
2: 와.
0: 그래서 회사에다가 이제 네. 미리 이렇게 합니다 하면 저희 회사에 너무 감사하죠.
1: 코로나 기간에
0: 네.
1: 그 기간에는 뭐 여행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0: 네.
1: 애로사항이 좀 있었겠네요.
0: 그럼요. 코로나 때는 완전히 그 봉쇄하다시피 했으니까 그때 비행기는 뜨지만 그렇게 못했는데 코로나 때도 저희는 보낼 수 있는 건 다 보내고
1: 근데 이 선교사님께서 가장 그런 활동을 하는 중에서 인상에 남고 아, 참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0: 그럼요. 많죠.
1: 언제?
0: 이제 저희가 저는 이제 목사님 아시다시피 이런 노숙자 행

0: 행사를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사실. 돈이 많이 들고 또 많은 행사를 이렇게 단체에다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분들을 연결을 해주세요. 그래서 모자른 거 채워주시고,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정말 제가 행사를 할 때마다 또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걸 쓰임 받는다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진짜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걸로.
1: 노숙자들과 함께하다 보면 좀 힘든 순간들도 있고 무서운
0: 그렇죠.
1: 분도 계실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순간은 없으셨는지
0: 아유,
1: 궁금합니다.
0: 노숙자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는데,
1: 네.
0: 교도소 사역. 교도소 사역에 처음 갔을 때, 그 살인자들, 들만 다 있는데, 그분들을 접수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막 꿈에 막 나타나고, 막 제가 잡혀가는 그런 꿈이 생기고 막 이랬는데,
1: 네.
0: 막상 가서 썰빙을 하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살인을 했을까? 정말 너무 이 눈동자가 너무 순수하고 그냥 그분들 섬길 때, 아, 정말 한순간의 잘못으로 이러는구나. 저희도 그럴 수 있구나. 우리는 잡혀가진 않았지만 우리도 죄인이니까
1: 네.
0: 그분들 섬기면서 정말.
2: 그럼부터 사랑의 전포라는 게 뭐예요?
0: 사랑의 전포는 저희가 이제 노숙자를 이제 섬기다 보니까 겨울에는 춥잖아요, 밖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이불로 쓸수 있게. 그래서 저희는 사랑의 전포를 새 거를 사서 이제 여름에 8월 달에 한 600벌에서 700벌을 사요. 사서 이제 11월 달부터 나눠주고 있어요.
2: 저그 노숙자들의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노숙에서 떠나서 정상 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0: 어이, 그럼요. 예. 우리가 노숙자를 이제 돌보다가, 돌보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매주 식사 대접하고 하다 보니까 학교도 보내고, 거기 이제 학교에 가서, 직업 학교에 가서 하고, 지금은 학교 선생님 되신 분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타주에 가서 또 열심히 또, 일하면서 미션 아가페 위에서 기도해 주고, 1년에 한 번씩 또 저희들한테 와서 모여서 같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참 보람 있죠, 정말.
1: 네.
0: 네.
1: 정말 그렇게 함께하다 보면 그런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노숙자들도 있었을 것
0: 그럼요,
1: 같은데
0: 많죠.
1: 어떤 기억들이 있으세요?
0: 한 분은 이제 살인자로 해서 감옥에 오래 있다가 나오셨는데, 이제 노숙자가, 그렇게 되면 이제 갈 데가 또 없으니까 노숙자가 돼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정말 한 1년 반, 2년 계속 사랑으로 하고 집도 구해서 또 같이 그 집에 필요한 것들 다 도와주고 해서 같이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또 학교에서 졸업해서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의 자기 일자리를 터했을 때 너무 감사하죠. 예, 정말
1: 할렐루야.
0: 그게 우리 식구가
1: 네.
0: 되고.
1: 아멘.
0: 예.
1: 맞습니다.
2: 근데 저 소수가 선교위원들이 하니까 별로 의견 충돌은 없을 텐데,
0: 네.
2: 만약 어떤 때인 저그 사람들끼리 여기 가는 것보다 여기 가는 게 낫다, 여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뭐 그러한 의견에.
0: 그렇죠. 저희는 뭐 이제 뭐 세네 명이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제임스 송은 이제 애틀랜타 로컬 홈리스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그것만 담당하고 저는 이제 또 주류사회 단체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오빠 제임스 리는 이제 해외 쿠바나 이제 페루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또 담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하니까 어떨 때는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저희가 조금 한 발짝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다고 기도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세 명이서 17년 동안 뭐 나름대로의 마음이 안 맞을 때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오게 해준 게 감사하죠.
2: 그러면 이게 지금 미국에만 있고 한국에도 있어요? 아가페 성교?
0: 한국에도 사실은 오픈을 해놨었어요. 한 15년 전에. 그래서 베트남에 교회도 져주고 이 서울에도 이제 경기도에도 교회를 한번 져준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그 김원철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하시니까 목사님 바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1: 그 쿠바나 페루 지역에서도 선교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쪽 현황은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0: 예.
1: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0: 아, 쿠바는 저희도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0: 한 4년 전에 접해가지고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어렵지만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한테 경배하는 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정도로 욕심이 없어요. 그러고 하는데 아침에 빵조각 하나 배달받고 가서 이렇게 뭐 레이션 카든가 이렇게 해서 받고 그다음에 콩 조금 받고 뭐 밀가루 조금 이렇게 하는데도 그거에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그분들이 불쌍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분들 나름대로의 불편 없이 감사와 찬양하는데
1: 네.
0: 저희가 은혜를 받아요.
1: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잠시 찬양 듣고 다시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미션 아가페 부회장 이은자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은 북동방송 어린아이들 하고 2년은 언제부터 맺었어요?
2: 목사님 25년 전에 목사님 뵙고 제가 찾아뵙고 이제 인사드렸을 때 그때부터 이제 공항에 이제 애들이 지나가면 저희는 이제 그때부터 봉사죠 뭐.
1: 그런데 예. 선교사님은 미국은 몇 살에 가셨어요?
2: 저는 지금 40년 됐어요. 85년에.
1: 미국 예. 간지가?
2: 네.
1: 그때 공항에 들어간 거예요?
2: 아니요. 저는 이제 그 조지아 스테이트 그 유니버시티에 학교 가는데 델타에서 한 6개월 프로젝트를 그 일본에 처음 취향을 했어요. 87년에. 그래서 그때 이제 마케팅 프로그램 때문에 6개월 프로그램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 39년이 됐습니다.
1: 예.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해마다
2: 네.
1: 1월 셋째 월요일 날이 공휴일이죠.
2: 네네. 네.
1: 그때는 거기서

0: 기념식을 하는데
1: 네.
0: 우리 어린이 합창단 왜 거기 해마다 오라고 그래요, 걔들을?
1: 아, 그거는요. 그 전에 한번 그 지금 버니스 킹이 CEO인데 그 마틴 루터 킹 막내 딸 우연하게 그거를 봤나 봐요. 그래서 어린이의 합창단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연결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0: 어린이 합창단이 제일 주목이에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매년.
1: 근데 해마다 보냈으면 좋은데
0: 네.
1: 얘들이 자비량이로 가기 때문에
0: 네, 네.
1: 또 모금을 해야 되고 각 단체 13개 어린이 합창단이 13 방송국에 소속돼 있는데 자기네들이 어디 가서 노래 부르면 교회 가서 100만 원도 받고 50만 원도 받고
0: 네.
1: 저 그렇게 다 받아서 이걸 모아놔 가지고 비행기표를 사서 가는데
0: 네.
1: 요새 비행기표가 보통이 아니대요.
0: 그러니까요. 너무
1: 많이
0: 비싸서.
1: 올랐죠?
0: 예, 저희도 선교대회 때 보통 1,000명이 넘게 오시는데 선교사님들이 요번에 많이
1: 줄었죠?
0: 못 오셨어요.
1: 예. 예.
2: 그 어린이 합창단은 오랜 기간 이렇게 네. 또 함께 케어해 주셨고 김장하 목사님과도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네. 옆에서 지켜보셨을 때 김장하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0: 아우, 너무 부지런하시고 정말 목사님 옆에서 뵐 때 제가 영광이고 제가 감사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목사님 늘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는데 목사님 오시면은 저는 잠을 못 자요. 그냥 목사님의 스케줄에 맞추고 뭐 직장 나름대로 제 직장 또 스케줄이 있고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직원들이
1: 아니, 우리 어린아이들이 늘 가는 애들마다
0: 네.
1: 얼란타에 가보면 한국의 날이 있더라고.
0: 한인의 날. 예, 예. 예, 예
1: 그럼
0: 예.
1: 그때 1년에 한 번씩.
0: 1년에 한 번씩.
1: 어떻게 저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가게 되면은.
0: 그렇죠.
1: 걔들이 거기서 또 가서 프로그램 하는 거.
0: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애틀랜타 공항에서 제가 이제 그 미주 한인의 재단 회장을 맡으면서 주정부를 통해서 이제 레졸루션 받고 그다음에 애틀랜타의 공항에서 이제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 문화를 알리고 코리안 아메리칸 네일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서 목사님 늘 이제 1월 달에 어린이 합창단이 어느 단체가 오든지 그 지부가 오면은 기회가 되면 너무 감사해서 그동안은 많이 했어요. 하고 이제 작년 한 3년 전부터는 제가 한복의 날 그거를 또 제정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제정받아서 10월 21일 날이 한복의 날을 해서 한복 궁중 한복 쇼도 하고
1: 한복의 날에 그럼 한복 만드는
0: 아니요 여기 한국의 박현주 원장님이라는 그분이 한복기술진흥원 이제 원장님이신데 그분의 소품을 다 저희가 공수해서 이제 궁중 한복을 전시도 하고 또 이제 쇼도 하고 뭐 한복 한국 문화
1: 아니 한복을
0: 알려줘.
1: 만드는 데가 있어요 알렌타도
0: 만드는 거는 모르겠는데 저희 거는 이제 저희는 다 공수를 그 여기 한국에서
1: 그런데 전시를 하고
0: 예 전시를 합니다.
1: 예.
2: K컬처가 굉장히 또
0: 네.
2: 붐이 일었으니까 이제는 세계인의 축제 같은 그런 느낌도
0: 그렇죠.
2: 날 것 같네요. 어때요?
0: 네. 그러니까 외국에 살면은 그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 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저가 감사하게 이제 공항에서 이제 애틀랜타 국제공항 그 당국에서 허락을 해줘가지고 한 두 달 동안 한복 전시를 해요. 그 거기 라비 지나서 맞아 그 TSA 지나면 그 자동차 있잖아요 목사님 두리프리샵 앞에 거기다가 전시를 하는데 전 세계 분이 오셔서 감탄하고 저희 한복에 감탄하고 가요.
2: 잘하셨어요.
1: 한번 우리 네. 이 선교사님은 언제 예수를 믿었어요?
0: 저는요 제가 일본에 어렸을 때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미국 갔을 때 가자마자 몇 개월 만에 차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나서 정말 1년 동안 병원에서 있으면서 거의 1년을 있으면서 죽을 뻔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저희 남편이 저보고 너는 지금부터 제2의 인생을 사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 사진을 하나 갖다 놓더라고요. 그때 저는 일본에서는 제가 이제 절에를 다녔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저희
2: 예.
0: 한국에서도 절에 다녔고 그래서 그때 예수 영접했습니다.
2: 선교사님 그 남편분께서 그럼 전도하신 건가요?
0: 네.
2: 남편분은 원래 믿는 집안이셨고요.
0: 네, 네.
2: 그렇게 남편분과 함께 그 사고를 당하신 이후에 만난 예수님 처음에는 예수님이란 분을 잘 몰랐으니까 어떤 느낌이셨을까 궁금한데요.
0: 그렇죠.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차 사고 나서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 제 나름대로의 일본에서 이제 절에 다니다가 이제 했는데 여기서 절에를 미국 가니까 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막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저희 남편이 한

0: 한국교회, 지금은 이제 슈가로프 한인교회, 그 애틀랜타에서 거기를 저를 데려간 게 그때 당시 유학생들이 많이 이제 거기서 모여서 찬양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 밤새도록 할 때였었어요. 그래서 저를 거기다 이제 등록해서 하나님 은혜로 정말 목사님 사랑 많이 받고 지금 현재 이제 최봉수 목사님이 은퇴하셨지만 그 교회가 제 마더처치예요.
1: 그럼 앞으로 이 선교사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앞으로 내가 비전이 있다면은 그게 뭐예요?
0: 저는 충성된 종으로 살고 싶어요. 섬기는데 제가 섬기면서 제가 힘이 나고 내가 기쁘기 때문에 그 섬기는 거에 하면서 할수 있다면 이제 미션 아가페에 쉘터, 우리는 지금 쉘터도 없고 뭐 사무실도 그냥 빌려서 있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그 쉘터 하면서 어려우신 분들 정말 와서 계실 데가 없는 분들 그분들 돕고 살고 싶습니다.
1: 그러면 지금 또 그런데 좀 지원을 해주고 싶다. 아가페의 선교회를.
0: 네.
1: 어디로 어떻게 해야 돼요?
0: 아,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거는 후원이 없으면 못하죠. 아무리 저희가 자비로 한다고 해도. 그래도 그 저희 미션 아가페 웹사이트에 보면 거기 그 후원할 수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1: 웹사이트가
0: 네,
1: 있군만요.
0: 있습니다.
1: 미국에.
0: 네.
2: 네.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목사님. 극동방송을 듣다가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라. 말씀에 일을 하면서 제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맞추고 오직 겸손함으로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저를 주님의 손바닥에 새길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감격 날마다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런 사연을 보면은 극동방송 많이 듣는 것 같죠? 미국에서도 극동방송 앱으로 들을 수 있죠.
0: 아, 저는 지금 전화에다가 앱 깔아놓고 만나는 사람한테 제가 전하고 그것도 이제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너무 잘 나와요. 그리고 제주부터 서울, 뭐 대전 다 이렇게 돌리면서 제가 들을 수 있어서 지금 제가 이제 애틀랜타에서 극동방송국에서 할수 있는 거는 앱 깔아서 방송 선교사가 될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한인사회에 뭐 부회장도 하고 이제 한인사회 많은 봉사 단체가 이제 해서 그 어르신들하고 우리 이제 그 한인 한 20만 명이 넘어요.
2: 네.
0: 20만 명 넘는데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극동방송국 앱 들어보라고. 그러고 이제 앱 깔아주고 저도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오늘 따뜻한 사연도 나눴는데요.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들께는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 또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청취자분들에게 내가 알렌타를 종종 가는데 이 선교사님 좀 만나 뵙고 싶다. 그래서 또 헌금도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선교사님을 만나요?
0: 공항에는 뭐 제가 늘 있는데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 드려도
1: 델타에
0: 되고요.
1: 가서 직원한테 리 슈립 아느냐?
0: 보통 직원들한테 이제 미쓰리 아니냐고 그러면은 거의들
1: 연락이
0: 아,
1: 되는구만요.
0: 네.
1: 오케이. 그래, 우리가 갈때뭐 대부분 남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렌탈 통하니까
0: 네, 알려주세요.
1: 많이들 가지요, 한국 사람들이.
0: 아우, 많죠. 예.
1: 앞으로의 비전이 뭐예요? 이것으로 하긴 좀 맞춰야 되겠는데, 그래도 이 선교사님께서 어떠한 환상, 비전 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0: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냥 미션 아가페에 쉘터가 있으면 쉘터가 꿈이고 제가 지금

0: 지금 39년 직장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는 대로 따르고 싶은 마음입니다.
1: 아멘.
2: 뭐 기도하면 이루어지겠죠?
0: 아멘.
1: 아멘. 저희도 기도하고
0: 그래서 이것도
1: 기도하겠습니다.
0: 이런 기회도 정말 주신 게 하나님 기도의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 이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2: 우린 그것도 모르고 오늘 아나운서도 새로 왔고
0: 아, 네.
2: 예, 처음이에요.
0: 네.
2: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0: 네.
2: 그 나가 미국을 가는데 아틀랜타에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0: 네.
2: 그 선교사님 좀 내가 아틀랜타에서 2, 3일 묵는데 만나 뵀으면
0: 아유,
2: 좋겠습니다.
0: 언제든지요.
2: 그럼 아가페이를 찍어라. 아가페 선교회.
0: 아니, 저 전화번호 주시면,
2: 예.
0: 예, 저 전화번호 주시면 언제든지. 저는
2: 그럼
0: 제
2: 제
0: 전화번호,
2: 전화번호를
0: 예.
2: 극동방송에 요구를 하면 우리가
0: 네.
2: 줘도
0: 아유,
2: 돼요?
0: 그럼요. 예.
2: 좋은 사람들한테.
0: 아유, 그러면.
2: 알아요.
0: 아니,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항에서 뭐 어떤 상황이 있든지 비행기를 놓친다든가 뭐 하면은 제가 없어도 우리 직원들한테 다 부탁해서.
2: 그렇지, 거긴 뭐 기차 타고 연결선에
0: 예,
2: 가야
0: 그게 아주
2: 되니까
0: 힘들어요. 예, 그래서
2: 복잡하더라고, 처음 가는
0: 예,
2: 사람들.
0: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으로 편안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1: 네, 너무 든든합니다. 선교사님 감사드리고요.
0: 네.
1: 앞으로도 미션 아가페 사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미션 아가페 부회장이신 이은자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참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고백인데요.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지금의 극동방송이 있기까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삶을 통째로 바쳤던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인천 북성동 시절에 치열했던 방송 선교 역사와 그 중심에 있었던 한 아름다운 선교사님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은 처음에는 한 장소에 연주소와 송신소 그리고 선교사 사택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진 곳에 있는 인천 하깃동은 연주소로서는 부적합한 점이 많았고 연주소와 송신소는 분리하는 것이 방송사의 상례여서 연주소를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깃동 연주소의 스튜디오로서는 늘어나는 방송량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 2대 국장인 윌리엄 윈첼에 이어 3대 국장으로 부임한 로드릭 펜스 선교사는 북성동 3가 8번지 지금의 자유공원 내에 연주소 신축을 추진했습니다. 1961년 3월에 기공해 이듬해 6월에 완공됐고 7월 1일부터 이곳에서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유공원 내 극동방송 자리는 과거 개항 시절 세관장 관사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1958년에서 1960년 사이 헐린 것으로 추정되는 이곳은 1882년 5월 22일 조선이 서양 국가 중 처음으로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한 자리로 밝혀졌고 인천시는 2019년 6월 11일에 표지석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팀 선교회는 이곳에 새로 지은 극동방송 연주소를 캐더린 기념관으로 명명합니다. 캐더린은 초대 국장인 타마슨의 부인으로 타마슨이 국장직을 그만둔 지 넉 달 만인 1959년 10월 30일 안타깝게도 폐암으로 미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당시 36살이라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한국에서 폐암에 걸린 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다 보니 병이 악화가 돼서 7월 초 결국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이미 손을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팀 선교회는 새로운 극동방송 연주소 설비에 맞춰 그녀의 헌신을 기억하며 추모하는 뜻에서 캐더린 기념관으로 불렀습니다. 건물 봉헌 예배가 있던 날 다음과 같은 추념사가 있었는데 캐더린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더린 왓슨 여사께서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늘 감사했고 행복했었습니다. 그의 생활이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과도 순조로웠습니다. 그는 슬프게도 먼저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한 보람은 아직까지도 우리와 함께 남아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일생을 바친 여사의 그 이름을 빌려 이 건물이 봉헌됐습니다. 여사께서 일생을 통해 행하신 일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사의 이름을 빌려 지어진 이 건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캐더린은 한국에 주둔해 있던 수백 명의 미군들을 위한 식사도 종종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주일학교와 성경 수업을 가르쳤고 특별히 3명의 자녀 이외에 생후 2개월 된 한국 아이를 입양했는데요. 너무 쇠약해 죽을 뻔한 아이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성과 사랑으로 보살펴 회복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평 없이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 아침에 캐더리는 장녀인 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주의 강림과 부활 소망을 유언으로 남기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초대 총무였던 한용석 목사는 캐더리는 암에 걸린 것을 알면서도 평온했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북성동 시대는 1962년 7월 10일부터 67년 12월 23일 지금의 서울 상수동 스완손 기념관으로 이전하기까지 5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물론 1966년 12월 23일 서울 필동의 명보극장 근처 건물에 서울 스튜디오를 마련했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 이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1966년 12월 23일 오후 2시 서울 필동에 있는 코리아 하우스에서 개국 10주년 감사 예배와 사진전 그리고 서울 스튜디오 개설식을 가졌습니다. 이 감사 예배에서는 펜스 국장과 코지올 선교사가 문화공보부 장관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는데 홍종철 문화공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당신들의 설교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공산주의를 비방하지 않기 때문에 공산권에서도 방해 전파를 발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라고 격려했습니다. 36이라는 젊은 나이에 눈을 감으면서도 남겨진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유언으로 전했던 캐더린 선교사님. 그녀가 마지막 순간 붙들었던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암이라는 고통 앞에서도 불평 대신 평온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삶. 그리고 복음 그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라며 방해 전파마저 뚫고 울려 퍼졌던 북성동 시절의 방송들. 이 귀한 헌신들이 모여 지금 우리가 듣는 풍성한 기쁜 소식이 됐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누군가에게 좋은 기별이 되는 하루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느끼신 감동이나 창사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을 향한 축하의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이런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0540님 정말 대단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극동방송을 개국하시다니 주님의 은혜가 비같이 쏟아부어 주셨네요. 그런 방송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70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음의 방송이 되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나누며 그 은혜를 이어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요. 오늘 우리의 찬양과 삶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앞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큰 산의 연속이라 해도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있는 그 큰 산들도 평지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지만 그래도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찬양 함께 하실 때요, 우리 앞에 놓였던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능력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지와 같아지는 평안의 은혜로 쏟아지는 감사가 찬양마다 함께 올려지길 바랍니다. 첫 찬양으로 기름 부으심 준비했습니다.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이정림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 그 손에 붙잡힘이 은혜이고 이끌림이 세워짐이 치유됨이 회복됨이 은혜이고 그 손에 살아남음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노래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소프라노 신용란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기도, 강중현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운하고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찬양드렸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테너 이대형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김대환의 찬양입니다.

네, 평생에 가는 길 도모엔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민남일곡 있으니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에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사망이 결박을 해도 기도할 수 있기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영혼에 노래가 있기에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임을 기억하며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산과 같은 문제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평지가 될 것을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의 기도와 함께 드렸던 모든 찬양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힘없고 능력 없는 우리의 인생길을 선하신 그 뜻에 따라 그 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어릴 적 심한 천식으로 늘 방 안에만 누워 지내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자신의 약함에 굴복하지 않고 매일 책을 읽으며 세상을 향한 꿈을 키워나갔는데요. 훗날 체력을 기르고 지식을 쌓아 미국의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청년은 야구선수가 되고 싶었지만 부상으로 운동을 포기해야 하는 절망을 맞았습니다. 그는 부서진 꿈을 붙잡고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며 성경을 깊이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 시련을 통해 영성을 쌓아 세계적인 설교가가 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독한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주님께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부끄러운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데요. 나의 약점도 가장 선하게 바꿔 쓰실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 다섯 가지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엔 약간 부족한 외모.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단 절반밖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넷째, 남과 겨뤘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보내는 말솜씨. 이렇게 플라톤이 제시한 행복한 조건 다섯 가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족함인데요. 이렇게 행복은 소소하고 사소한 것에 있습니다. 풋풋한 웃음, 잔잔한 감동, 노래 한 소절, 한 줄의 글, 작은 선물.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나치게 높은 곳에만 두지 말고 내 눈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행복은 바로 우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 작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같은 찬양이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혹은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이 있지요. 이 시간에는 그런 찬양들 함께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앞날이 캄캄하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처럼 한치 앞도 모르는 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찬송 함께 하시면서 소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워킹 프레이즈가 부르는 찬송가 원곡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가 524장과 함께 하시겠고요. 이어서 편곡된 성가곡들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안산시립합창단의 성가곡까지 듣고 올게요.

오랜 기간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던 영국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고대하던 아이가 마침내 태어나던 기쁜 그날, 갓 태어난 딸을 보고 부모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표지증에 걸려 두 팔 대신 짧은 뼈마디만 갖고 태어난 아이의 모습은 오랜 기다린 만큼 커다란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부부는 6개월 만에 아이를 포기하고 보육원으로 보냈는데요. 이 어린아이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불행한 몸과 환경을 가진 이 아이에게는 엄청난 긍정의 태도와 도전정신이 있었습니다. 친구 하나 없는 불우한 청소년기에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고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미대까지 진학해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글을 쓰기 시작해 자신이 그린 그림으로 동화를 그려 유명한 작가가 됐습니다. 앨리슨 래퍼라는 그녀의 이름은 모든 영국인이 알 정도로 유명해졌고 트라팔라 광장에는 그녀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또 런던 올림픽 개막

시계는 그녀의 그림이 진열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뛰어난 강점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열등감을 극복하고 한 번 더 도전하는 열정을 회복해야 하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기적을 이뤄가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68편 19절.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모신 당신은 얼마나 복됩니까? 그분이 당신의 짐을 지실 뿐만 아니라 당신도 짊어지실 겁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말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알고

믿으며 사는 것은 전인적인 평안을 줍니다. 걱정 없는 멋스러운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유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하게 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근심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근심은 물론 당신을 짊어지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고는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주님, 근심이 저를 짓눌러 왔습니다. 제 모든 근심을 그리고 저를 오늘 그리고 매일 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알미 제게 필요한 힘을 줍니다.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노아는 의인으로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도주에 취해 자녀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치며 저주의 말을 하고 마는데요. 혈기를 이겨낼 절제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욕에 눈이 멀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고 삼손은 정욕을 극복하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도 피하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들. 과연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약점들을 숨기고 살아야 할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야 할까?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그 약점이 우리의 장점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위대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철저히 알게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기에 이 연약함은 우려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연약함은 그리스도인의 여정에 있어서 매우 의미심장한 기회들 중 하나라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약할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해짐을 체험하며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누군가 헬라 철학의 대가 탈레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을 아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가장 쉬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남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남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며 무책임합니다. 인디언 슈익스라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일주일을 걸어 다녀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좀 더 진실하게 나를 드러낸다면 다 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이요 부족한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며 기도하는 자는 십자가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간 찬양 가운데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조찬미님의 음성으로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들으시고요. 예수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때마다 주님과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유심히 보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대로 따라하라고 말씀하신다. 당신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본받아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든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다. 또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건 어디까지나 우리를 향한 그분의 깊은 사랑에 감격해서이다. 그리스도인이 의무감이나 죄책감,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틀린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우리는 용서를 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할 이유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11절 말씀.

Oh Lord, you are beautiful. 오 아름다우신 주여. 어쿠스틱 워십의 영어 찬송 들으셨고요. 이어진 찬양은 마크 헤이즈의 How Beautiful 피아노 연주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에서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천시립합창단의 구주요 광풍이 일어 찬송과 찬양 들으셨고요. 이전에 들으신 곡은 신용욱님의 음성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하셨습니다. 네, 매 순간 더 주님과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어디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푸른 초장 찬송 보냅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ABC.
1: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이 시간 매주 클래식에 한 걸음 가까워져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아은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요 교수님.
2: 네.
1: 나.
2: 네. 제가 우리 하은 PD님께 나라고 보내드렸는데요. 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제는 일단 하은 PD님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1: 네.
2: 삶 속에서 어떤 일들 속에서 하은 PD님의 어떤 전문성을 드러내는 그런 장소가 물론 방송국도 있지만 네. 다른 곳에서도 있으시잖아요.
1: 그렇죠.
2: 그런데 네. 우리가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제가 생각했을 땐 누구냐면요. 네. 어설프게 많이 하시는 취미분들. 프로페셔널한 부분을 건드리시는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하은 PD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선을 좀 넘으셨어요.
1: 그런 상황이에요?
2: 네네.
1: 저한테?
2: 네.
1: 그러면 티는 최대한 안 내려고 하겠지만 솔직히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2: 네. 그렇지만 그냥 그 상황을 무마하고 지나가시는 건가요?
1: 우선은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극동방송에서 일하고 있고 네. 하다 보니까 뭔가 거기서 선을 넘으셨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또 말을 잘 못하는 타입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나갈 것 같습니다.
2: 네. 네. PD님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최상이지 않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뭐 하시기는 좀 어렵긴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저는 그런 걸 생각해봤어요. 그런 지점만 되면요. 속에서 저라는 인물이 마구마구 올라옵니다. 내가 나인데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었던 주제는 내가 난데 그런데 내가 나여도 되는가 이것으로 끝맺으면 안 되겠지까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동행을 해보고요.
1: 네.
2: 첫 번째 찬송가를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네. 저는 3절이요.
1: 3절.
2: 네. 간악한 마귀가 날 꾀어도 너 네가 그런 사람인데 지지 마 라고 꾀어도
1: 네.
2: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1: 아멘
2: 아멘 찬양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찬송가의 가사 특별히 3절을 좀 유의를 해서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0: 네, 오늘 쉬운 클래식 함께한 찬송가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새 찬송가 433장의 찬송가를 함께했습니다. 네. 네, 오늘 주제가 나라고 하는 네, 주제인 것 같은데 오늘 어떤 곡들을 좀 소개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1: 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곡으로는 핸델의 파사칼리아라는 곡을 한번 감상해 보실게요. 네. 후에 할보르센이라는 작곡가께서 편곡을 하셨는데 파사칼리아는 바이올린과 첼로가 연주되기도 하고요.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연주되기도 하는데 저는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곡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나라는 사람을 주장을 하면 음악에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

0: 수 있을까요? 없다고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이렇게 대립군으로 나왔을 때, 나 여기에서 너한테 지지 않을 거야 라고 연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곡을 들어보시면 어떤 부분에서는 비올라가 자칫 양보하는 것 같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아, 줄을 비올라가 잡고 있구나. 바이올린이 주인공이구나. 라는 걸 정말 쉴틈 없이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여러분, 이 곡을 들으시면서 어떤 파이트 기운을 세워드리려는 것이 아니라요.
1: 예.
0: 어느 부분에서는 나의 의견을 무조건 접는 것만이 그것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은 아니다를 파사칼리아에서 저는 늘 느꼈던 것 같아요.
1: 네.
0: 다만, 내가 갈 자리와 아닌 자리만 구분할 수 있다면 정확하다라는 어떤 선은 있어야 되지 않나. 자, 그래서 이 곡을 통해서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비켜주고 나오는 곳이 어딘지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떤 바이올린과 비올라 간의 힘겨루기라기보다는,
0: 네.
1: 네, 뭔가 이 둘의 어떤 장점의 극대화라고
0: 그렇죠.
1: 해도 될까요?
0: 네. 너무
1: 네.
0: 좋은 해석입니다.
1: 좋습니다. 자, 그럼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 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처드 용재 온일과 양인모 바이올리니스트가 함께 합니다.

0: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쟁쟁하게 연주를 하는
1: 그렇죠.
0: 그런 느낌이 드네요.
1: 네. 네. 마치 의견을 서로 강력하게 내어놓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을 받고요. 그 다음 곡으로는 제가 뭘 준비를 했냐면 네. 여러분 고전 중에서 어쨌든 나라는 인물들 우리는 절대로 져줄 수 없어 에는 저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 오, 아 그런가요?
1: 그 가문 간의 그 어떤 팽팽함이
0: 그쵸.
1: 아, 이 비련의 주인공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음악을 들려드려 볼 텐데요. 발레 음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1: 일단 여러분 할보르센이 편곡한 우리 그 헨델의 파사칼리아를 들으셨을 때는 뭔가 선율들이 많이 들리셨을 거예요.
0: 네.
1: 근데 그 다음은 제가 현대 작곡가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프로코피에프라는 작곡가이고요.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서 작은 소녀라는 그러니까 줄리엣을 상징하는 그런 곡을 발레곡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릴 텐데 하은 PD님은 현대곡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작곡이 되어지고 있는 곡들이 포함이죠.
0: 네네.
1: 현대곡의 느낌은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0: 세련되고 뭔가 선율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뭐 그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
1: 그러면 조금 반대급부로 한번 네. 접근을 해볼게요. 고전에서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심플함을 연주해줬다라고 하면 이제 낭만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차이콥스키도 만나고 브람스도 만나면 뭔가 인생이 담긴 듯한 풍부한 굉장히 낭만적인 음악들이 나옵니다.
0: 네.
1: 자 그러면 사실 다 보여드렸어요. 깔끔함도 심플함도 낭만적인 것도 정갈한 것도 그럼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0: 오히려 좀 도전적인?
1: 그러니까 도전적인
0: 특이하다고 해야 하나?
1: 특이하다 너무 좋습니다.
0: 그런 쪽일까요?
1: 네 여러분 우리는 협화음이라고 하죠. 무언가 잘 들어맞는 딱딱딱 그 자리에 맞는 음정을 들을 때 마음의 평안을 느낍니다. 그런데 조금 불편한 음정들이 있어요. 불협화음이라고 하거든요.
0: 네.
1: 그런데 현대사조에서는 그런 음정들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프로코피에프가 처음에 발레곡을 의뢰받고 네. 이 곡을 작곡을 했을 때 그 당시 무용가들이 거절했다고 해요.
0: 왜요?
1: 리듬이 너무 어렵고 음정도 그렇고 박자를 맞추기도 어렵기 때문에 공연이 불가하겠다. 라고 시작이 되어졌던 곡인데 지금의 여러분은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이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코피에프의 그 어떤 현대적인 감각의 로미오와 줄리엣 중 작은 소녀 감상해 보실게요.

0: 네, 쉬운 클래식 두 번째 클래식 곡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 작은 소녀 네. 함께 듣고 왔습니다. 교수님 약간 작은 소녀라고 해서 네. 그런지 약간 찬찬한 느낌의 네. 그런 선율이 좀 흘러가는 듯한 느낌도 들고 네. 여러 가지 감상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일단 프로코피예프는 러시아 작곡가거든요. 네. 그런데 초연을 그 나라에서 거부당했어요.
0: 왜요?
1: 너무 이상하다. 특이하다. 그래서 체코에서 초연을 네. 하셨고요. 그 뒤로는 계속 이제 여러 곳에서 올라오게 되는 음악입니다. 다음 곡으로 제가 똑같은 러시아의 작곡가인데 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차이콥스키의 곡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을 또 준비해 왔습니다. 피디님 네. 차이콥스키의 그 어떤 사진은 못 보셨죠?
0: 사진은 못 봤어요.
1: 저는 차이콥스키의 눈을 참 좋아합니다. 네. 색상이 에메랄드 빛으로 어떤 유럽의 호수를 스위스의 호수를 연상케 하는 그런 깊고 그래요? 그윽한 눈빛이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예민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곡을 작곡할 때 이분의 곡은 정말 예민하고 무언가 날카롭고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분의 배경을 알았을 때는. 그런데 차이콥스키의 음악은 늘 광대하다는 느낌을 저한테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어떤 나고 자란 배경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렸을 때 꽤나 유복하게 자랐던 그런 작곡가의 어떤 상황에서 왔던 음악들이라면 또 이런 음악들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차이콥스키의 곡도 처음에는 좀 실패했어요. 프로코피예프의 곡이 현대적이고 리듬이 어려워서 네. 정작 춤을 추시는 발레리나들이 발레리노들이 거부를 하셨다면 차이콥스키의 곡은 초연에서는 큰 반응을 얻지 못하셔서
0: 그래요.
1: 많은 조언 그리고 수용 뜨더구침에 경로를 지나서 네. 다시 나오게 된 곡이 지금 여러분이 듣게 되실 곡들입니다.
0: 그래요?
1: 네. 일단 우리 차이콥스키의 로미오와 줄리엣 환상 서곡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0: 차이콥스키의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 환상서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곡을 들으면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술가 분들은 네. 뭔가 자신이 이렇게 딱 내놓은 어떤 결과물에 대한 뭐랄까 자존심?
1: 자아가 쓰시죠. 맞아요.
0: 네. 네. 그게 굉장히 강하실 것 같은데
1: 그럼요.
0: 앞서서 설명하셨다시피 이 분이 거절당하셨고 네. 네, 곡을 뜯어 고쳐야 하는 네, 그런 네. 상황에 놓였을 때 굉장히 스크래치가 많이 났을 것 같거든요.
1: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 작곡가에게 작품이라는 것은 내 아이와 같으니까요. 근데 내 아이를 거절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차이콥스키 같이 예민한 인물이 네. 이 모든 것을 수용하기까지는 과연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까를 너무 많이 생각을 해봤고요. 피디님 왜 우리가 산 넘어 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 산을 억지로 넘으려면 정말 그런 고역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조금 포지션을 바꾸기로 했어요.
0: 어떻게요?
1: 탐험가 포지션으로요.
0: 탐험가.
1: 네. 네. 이 산을 내가 억지로 넘어야 되는 산이 아니라 네. 뭐가 있을지 너무 궁금해서 근데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력이라는 단어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0: 물에 뜨는.
1: 네. 네. 물에 들어가면 난 이렇게 무거운데 물에 뜨는. 네. 내 힘을 빼야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 네. 오늘 곡들을 제가 감상을 하면서 그 마음의 자아가 센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겪기까지는 쉽지 않았겠다. 그렇지만 내 힘을 빼고 기도 위로 떠오른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내실을 기하는 네.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로 비결해봅니다.
0: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나 중심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은데 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오늘 이 쉬운 클래식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네. 그런 시간이 됐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1: 아멘.
0: 교수님 끝인 네, 전해주시면서 오늘 순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삶 속에서 살았던 시간이 참 많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력처럼 우리 몸의 힘을 조금 빼보기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좋은 클래식 음악으로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쉬운 클래식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벌써 6월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즈음을 지날 때면 지난 시간들에 대한 중간 결산을 절로 해보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지나왔는지 또 잘 가고 있는지 주님께 묻게도 됩니다. 저도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요,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많은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나의 기도의 통장이 얼마나 두둑해졌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요. 화양교회를 담임하시는 최상훈 목사님의 저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때로는 친구에게 수다 떨듯, 때로는 아버지에게 이르듯 시시콜콜한 대화들로 채워갔던 어린 시절의 기도가 10여 년 후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 마치 비상 상황에서 목돈을 모아둔 적금 통장을 깨서 위기를 모면하는 것처럼 말이다. 기도에는 그런 힘이 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멘. 이 시간도 찬양 들으시며 더욱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하늘 편지 시작할게요.

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강중현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어요. 6월 6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하늘편지. 아, 오늘도 계신 곳에서 행복하게 찬양 들어주시고요. 들으시면서 혹 저와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번호 알려드릴게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적어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3289님, 이정현 PD님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라고 출석 체크 해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5463님, 딸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 듣기 원합니다. 라고 신청곡 적어주셨는데요. 평안한 시간 되시고요. 6381님, 안녕하세요. 충북 영동군 복숭아밭에서 복숭아 봉지를 싸며 듣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복숭아밭을 세 딸과 사위가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각각 사는 곳은 경북 구미, 충남 천안, 충북 보은군인데 주말에 모여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따가운 햇살 아래 일하니 힘들지만 세 자매가 모여서 일하니 즐겁고요. 또 돌아가신 부모님이 보시면 뿌듯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도 밭에서 같이 듣고 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야곱의 축복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와,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께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참 좋은 그런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두 분이나 신청해 주셨는데요. 바로 이어드릴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소프라노 신영옥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메시지로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4420님, 저희 어머니가 무릎 관절이 아프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전파선교사에 가입해드렸는데요. 연골주사도 맞고 치료도 잘 받으셔서 그런지 좀 나아지신 것 같다고 합니다. 아, 신청하고 싶은 곡 적어주셨고요. 저는 진상철 청년입니다 라고 이름도 적어주셨어요. 아, 어머님을 위한 기도를 심어주셨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실 줄 믿고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189님 퇴근하며 듣네요 라고 주셨는데요. 아, 수고 많으셨고요. 평안한 주말과 주일 꼭 되시기 바랍니다. 3591님, 지금은 다리와 갈비뼈 골절로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고 있지만 반드시 다시 건강하게 일으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아프신 중에 믿음의 선포를 해주셨거든요. 아멘입니다. 회복되시기까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영혼도 육체도 이 쉼의 시간을 통해 더욱 강건하게 해주실 주님을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591님 메시지 읽으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너의 등 뒤에서 라는 찬양이죠. 꼭 그렇게 되시길

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새 하늘 편지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7301님이 신청하신 곡 지선의 충만 보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성령 충만한 주말과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 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Again, the Israelites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So the Lord delivered them into the hands of the Philistines for 40 years. Judges chapter 13, verse 1.
3: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사사기 13장 1절 말씀.
2: 헬로 에브리원 앤 땡큐 포 조이닝 어스 포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쉽. I'm Chang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3: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선거가 있었고 오늘은 Memorial Day, 현충일입니다.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날이지요. 우리는 지금 평화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분들의 희생 덕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투표율도 높았고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소동이 크게 일었었죠. 선관위 사무총장이 결국 사과하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아무쪼록 당선되신 분들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거 유세할 때만큼 국민들의 삶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선되신 분들께는 축하드리고 또 이번에 혹시 안 되신 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2026년 극동방송 전국 운영위원 수련회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죠? 참석하신 모든 분들 은혜 많이 받고 유익한 시간 보냈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여름 시원하게 지내시길 축복합니다. 자, English Bible Fellowship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Stephen Curtis Chapman이 부릅니다. Blessed Assurance. 우리말 제목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Amen and welcome back to English Bible Fellowship.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Mission FM 김창수와 함께하는 English Bible Fellowship을 듣고 계십니다. Well, it's time for our Bible study in English. 네, 이제 성경 공부할 시간이에요. Last week we finished the story about Jephthah. 네, 지난주에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After Jephthah died, 입다가 죽고 나서, the people of Israel again turned to local gods.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지방신들을 찾습니다. 다시 우상을 찾은 거예요. So God let the Philistines rule the Israelites for 40 years.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음 40년간 지배하게 하십니다. During this time, 이 기간 동안에 a man named Manoah and his wife had no children.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부인과 사이에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Had no children. One day, 하루는 an angel came and told the woman that she was going to have a baby.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한테 찾아와서 말해줍니다. That she was going to have a son. 아들을 갖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Who would be a Nazarite from birth.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 된다는 것입니다. She could not drink any grape juice or wine. 그러면 이 아이의 엄마, 즉 마노아의 아내는 포도주스나 와인이나 이런 것을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Could not eat any unclean animals. 그리고 또 부정한 동물의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And could not cut her baby's hair. 심지어 이 아기의 머리도 자를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가 나시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바로 삼손이죠. When the woman told her husband, 그래서 이 아내가 마노아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He asked the Lord to send the angel again. 그랬더니 he 여기서 마노아인데 마노아가 하나님께 다시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천사를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The angel appeared to the woman again. 그랬더니 이 천사가 이 아내한테 다시 나타났습니다. So she ran, 그녀가 달려가서 and got Manoah, 남편을 찾아왔죠. The angel repeated the instructions and waited while Manoah made a burnt offering to the Lord. 이 천사는 전에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었고 and waited, 기다렸습니다. While Manoah made a burnt offering to the Lord. 마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The angel was actually God. 그런데 이 천사는 사실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So he ascended into heaven. 여기서 he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Ascended into heaven. 하늘로 오르셨어요. With the fire, 불과 함께. From the burnt offering. 어디서 나오는? 이 번

현지에서 나오는 불과 함께 하늘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Manoah and his wife had their baby. 그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결국 아기를 갖게 되었고 and he began to grow. He 여기서는 아기이고 이 아이가 바로 삼손이죠. 그래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And be blessed by God.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면서 성장해 갑니다. Well, there were 12 judges in the book called Judges in total. 사사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Samson was the last one. 그런데 삼손이 마지막 사사였지요. The story about him shows that matters had got much worse. The story about him, him은 여기서 삼손이에요.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shows, 보여주는데요. Matters had got much worse. 이 상황이 많이 악화되었고 나빠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eople turned away from God.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등을 지고 말았어요. They suffered pain for what they had done wrong.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그들은 대가를 치르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They did not change their ways. 그러면서도 그들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The Israelites made friends with the Philistines.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동안에 블레셋과 전쟁하고 싸우고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습니까? 이 사람들과 친구가 된 거예요. They married people from other nations now. 이제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시각에서 보면 참 문란해진 겁니다. 네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민족과 다른 나라 사람들과 혼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The men from Judah's tribe chose to remove Samson. 그리고 유다 가문의 사람들이 삼손을 제거하려고까지 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otherwise they would spoil their good relations with the Philistines. 삼손을 가만히 놔뒀다가는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과 사이가 좋아졌잖아요. 이것이 망가질까 봐. 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잘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사 삼손을 놔두면 그것이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거하려고까지 합니다. They let Philistines rule. 심지어 자신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In the story about Samson,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they never called God Yahweh.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They did not consider him as the covenant God.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에 하나님을 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질 않는 겁니다. Israel's people went away from God.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죠. And they stopped fighting against the Philistines. 그리고 블레셋과 이제는 싸움도 전쟁도 하지 않습니다. 참 요즘 우리나라의 실정과도 보면은 참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어제의 적이 동지가 되고 동지가 또 적이 되는 이런 현상들을 현대에 와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They could not see the difference between God and the world that was evil. 이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과 참 악을 행하는 세상과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However, 하지만 God continued with his plans.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밀고 나갔습니다. He even used Samson's selfish actions for his own purposes.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여기서 he가 하나님이에요. 삼손의 이기적인 행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목적을 이루십니다. Samson was not a leader with great skills. 삼손은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Who worked together with God.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He was an example of how God can use people's lack of skill. He가 바로 삼손인데 He was an example, 좋은 예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How God can use people.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요? People's lack of skill.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데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는 것입니다. By this, 이런 걸로만 보아도 he can do what he has planned. He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누구 하나 없다고 못하시지 않아요. 참 능력이 없는 삼손도 데려다가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다음 찬양 들으시고 Praying in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Triumphant Quartet의 찬양입니다. Precious Lord, take my hand. 우리말 제목은 주님이여 이 손을입니다.

Ukraine English. 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So let's go to God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that you always provide for our needs. Thank you that even when you have to punish us, you still plan for the future, when you will bless us again. Thank you that it is your goodness that draws us to repent and return to you. Thank you for showing us your grace toward Israel in allowing Samson to be born and used by you. Thank you for your great and mighty power to work through men. As we begin and enter new month, please help us to remember to honor you in our lives.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자, 지금 기도를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that you always provide for our needs. 항상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that even when you have to punish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셔야 할 때도 you still plan for the future. 앞으로 일을 계획하시고 when you will bless us again. 그리고 우리를 또 축복해 주십니다. Thank you that it is your goodness that draws us to repent and return to you.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showing us your grace toward Israel in allowing Samson to be born and used by you.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베풀어주신 은혜, 삼손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 삼손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great and mighty power to work through men.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As we begin and enter new month, 우리가 새로운 달 6월에 이렇게 들어서서 시작하는 가운데 Please help us to remember to honor you.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In our lives, 우리 삶 가운데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치기 전에 단어 두 개 골라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장소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7절에 등장하고요. 우리말 엔세메스와 글릴롯입니다. 먼저 엔세메스부터 엔시메쉬 엔시메쉬 이렇게 발음하시고 다음에 글릴롯은 골라일라스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골라일라스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도 삼손의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Well,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 Soo Kim. 네,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그리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조상극동 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영래의 함께 행복. 샬롬,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연아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를 빚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지금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인데요. 우리 존재를 향해 사랑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등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다고 여기시면 우리는 귀한 존재인 것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사랑받는 것인데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열등감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못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정하고 열등감이 아닌 사랑받는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조준모의 음성으로 오늘 첫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박영나의 함께 행복 듣고 계십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어요. 은혜의 찬양들과 말씀, 또 삶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찬양 나눌게요. 먼저 샬롬 중창단의 하나님의 자녀들 들으시고요. 이어서 조수아 음성으로 예수가 거느리시니 나눌게요.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오인숙님의 그대에게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마음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매일 통근 열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기차의 속력이 떨어지는 지점이면 늘 보이는 집에 늙은 부인이 항상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젊은이는 그 부인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내어 회복을 비는 카드를 보냈습니다. 발신인 이름 난에는 매일 언덕 철길을 지나다니는 한 젊은이가 라고만 썼습니다. 몇 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젊은이는 차장 밖으로 다시 그 방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침상은 비어있었고 창가에는 램프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에는 큰 글씨로 쓴 종이가 붙어있었는데요. 그대에게 축복을 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내게서 나가는 한 줄기의 따뜻함이 좌절의 자리에 있는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CTS가 불러준 하나님 사랑은 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조수진이 불러줍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무엇을 하든지 참된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변함없이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인생의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게 흔들리고 방어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알면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에게로 맞추어진 것인데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임을 잊지 말고요.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에 함께한 박영나의 함께 행복.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계속해서 마크 소십의 오직 예수뿐이네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행복지기 박영나였습니다.

아름다운 고백. 샬롬 한정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기영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평안을 축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말로 축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정말 말로 축복한다고 했는데 말로 한 축복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할 때에 크게 세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듣는 것입니다. 이는 그냥 덕담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아니 축복을 받으라고 한다고 축복을 받는가라는 반응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의 위력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오는 현상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말대로 축복합니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이루어질 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아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경험과 견해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자기 개선 속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입속에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여러분의 영혼들이 강건하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롬이 부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의 입술에서부터 알 수가 있죠. 그 입술의 말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긍정적이고 공감적이고 또 이해가 있고 배려하고 상대방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따뜻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위로는 실로 상상을 초월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피상적인 기능을 넘어 듣는 이의 생각과 감정, 더 나아가서 그들의 인생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관계, 더 영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사탄과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무서운 힘이자 동시에 긍정적인 가능성입니다.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의 어른이랑 부모들이 무식고 던진 말 한마디가 그들이 습관처럼 내뱉은 부정적인 말, 욕섞은 말, 거친 말, 그 말이 자녀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심지어는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단지 저 사람 말한 대로 될까?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는 복이라는 개념을 모릅니다. 축복합니다. 이 한마디는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삶의 소득을 만들게 하며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긍정적인 격려와 따뜻한 위로 대신 부정적인 언어 환경 속에서 불안하게 성장한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성인이 되어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말로 인해 힘겨운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 속에 자란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는 늘 불안과 불신에 자라잡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연되기를 쉽습니다. 주변을 돌아본 여유조차 없이 오직 눈앞의 이익이나 일시적인 자신의 만족만을 맹목적으로 쫓으며 외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한 영혼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도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노스 합창단이 부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

아멘. 평화 평화로다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삶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로다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말로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고 죽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걸 증거하는 게 말 아닙니까? 그런데 말의 내용이 부정적이고 또 상대방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배격한다면 그런 사람의 말을 얼마나 신뢰성 있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말에 이어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의 붕괴는 대부분 부모의 무분별하고 폭력적인 언어에서 서서히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큰 댐이 작은 구멍으로부터 아주 머리털보다 더 가늘 미세한 균열로 인하여서 큰 댐이 무너지듯이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모의 무분별한 말, 형제 간의 그 거짓된 말, 분노의 말, 그것이 가정은 점점 붕괴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교회는 그 구성원들의 건전한 언어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하여 함부로 내뱉은 거친 말이라 근거 없는 부정적인 말, 심지어 감정 섞여서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비하하라는 저열한 말은 당장은 자신의 원하는 것을 손쉽게 얻을 수 있게 해줄 줄은 모르나 결국에는 분메랑처럼 강력하게 되돌아와서 자신의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 봅니다. 우리는 말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 그랬잖아요. 건강한 인간관계, 건강한 사회관계, 건강한 가족관계,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복음 증거는 말하는 자의 말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자녀들이 잘되고 어른들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아름답고 마음이 편하고 또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가 평안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먼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말이 사회에 거룩한 공동체 비전을 주는 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연예별로 부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한 수용자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사랑하는 아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 아들이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전화를 하게 되면 엄마한테 거친 말을 하며 욕을 하며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말을 들은 엄마는 가슴이 무너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박현 자실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가슴 앞에서 면회를 갔는데 그때 그 아들이 갑자기 울면서 이런 얘기했다는 겁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내가 그동안 죄송해. 내가 엄마한테 막말을 하고 폭언을 하고 엄마 가슴에 못을 박아서 엄마 나 이제 바르게 살 거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엄마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 괜찮아.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야. 너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아들이야. 그랬더니 엄마 부탁 하나 있는데 부탁 들어줄 수 있어?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엄마에게 부탁을 한다는 말을 했고 엄마는 그 아들이 부탁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나한테 부탁을 다 한다고? 네가 부탁을 한다면 내가 뭔들 못 들어주겠느냐. 하늘에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래 무엇을 부탁하고 싶으냐 했더니 그 아들이 이런 얘기 했답니다. 엄마 나 이 안에서 예수 믿었어.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된 삶을 살았던 건 너무나 뼈저리게 늘었어. 나는 예수님을 몰았을 때 내 감정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그때 엄마한테 욕도 하고 막말도 하고 화도 내고 그러고 집에서 못된 짓도 했고 사람들이 못된 짓을 여기 왔는데 내가 여기 와서 우리 방 안에 있는 어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배 참석하다 보니까 아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를 깨달았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말의 복이라는 것을 알았어. 엄마 내 부탁할게. 엄마 이제 예수 믿어. 엄마 예수 믿고 나랑 천국 가요.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내가 앞으로 잘할게요. 하면서 아들이 울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아 사실은 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단다. 내가 너를 놓고 하나님 옆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단다. 내가 집에서 자는 시간보다 교회에서 자는 시간이 많았단다. 고맙다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엄마 예수 믿었어. 왜 근데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내가 너한테 얘기하면 너가 또 욕을 할까봐 화를 낼까봐 그냥 기도만 했다. 하나님 내 기도로 들어줘서 감사하다. 아들아 그 안에서 예수 잘 믿고 이제는 복된 말 덕스러운 말 은혜로 말하면서 남은 여생 우리 열심히 살자.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서 열심히 살자더니만 아들이 엄마 고마워. 나를 놓고 기도해줘서 고마워. 내가 여기서 예수 믿게 된 것은 우리 방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 때문인 것이 아니라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네. 엄마 고마워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의 위력이 이렇습니다. 기도도 말입니다. 대화도 말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십니다. 내가 긍정적인 말할 때 사람을 변화받습니다. 이 수용자는 교도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잘해서 얼마 안 되면 출소를 하는데 어머님께 효도를 하고 아름다운 가정도 만들어 갈 거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긍정적인 말 하면서 비록 자식이 폭언을 하고 악담을 했다 받아주면서 그런 자녀를 놓고 기도했던 어머님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말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똥방송을 듣게 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찬양 조수아가 부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즐거웠으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부산을 덮는 새로운 파도가 온다.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뉴웨이브 처치와 함께 만들어가는 청춘신앙 토크쇼 It's New Wave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처치의 박근주 목사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늘 숨길 수 없는 강력한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아픈 곳들이 깨끗이 치유되기도 하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었던 어떤 사람의 마음과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사도행전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생생한 역사와 간증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찬양드리고 와서 성령강림 특집 3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월십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0: 안녕하세요. 뉴에브처치의 김동현 형제입니다.
1: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게스트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자,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뉴에브처치의 김지선 자매라고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외할머니의 신앙을 직속으로 이어받은 뉴에브처치의 이세령 사모입니다.
4: 안녕하세요. 오랜 기간 세상을 즐기다가 10년 전 은혜로 구원받은 뉴웨이브 처치의 박재한 형제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모태신앙으로서 섬기다가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게 된 배민우 형제입니다.
1: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와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자, 여러분, 지난주부터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성령 강림 이후 나타난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방언과 기사와 표적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0: 2장 42절 43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방언이 나타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는 일들이 함께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의 의미를 함께 알아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기사와 표적 있으실까요?
1: 저 한 번 있는데, 네네네. 제가 뭐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경험했다 이건 아니고,
0: 네?
1: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특강 강사로 실버 예배 오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0: 네네. 어르신들.
1: 네네네. 네. 치유 사역을 잘 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이제 같이 제가 특송으로 섬기게 되면서 조금 친해지게 됐었는데 막 네네네. 여러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때 당시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무지외반증이 유전적으로 있는데 너무 아팠어요. 그때 네네. 어린 나이였었는데 네네. 너무 아프고 걷기도 힘들 정도로 그 당시 시기에 너무 아파서 병원도 갔는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뭐 이제 조금 발이 편안할 수 있게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아프니까 되게 힘들어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주겠다 하셔가지고 그때 막 양쪽 다리 이렇게 쫙 뻗고 앉아서 막 치유 기도를 하시고 막 저도 이제 속으로 선포 기도나 막 이런 거 어떻게 해라 말씀해주시고서 했는데 진짜 기도를 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뼈가 발가락이 움직이는 게 네.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통증도 사라지고 뭐 이제 그 이후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치유를 하신다. 뭐 한순간에 하시기도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니 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사실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도라는 왔는데 통증은 하나도 없어요. 통증은 하나도 없고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없고 그때 당시에 그거를 항상 얘기로만 그런 거를 듣다가 눈으로 보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하면서 얼떨떨한 거예요. 오히려 직접 눈으로 보이니까 네네. 조금 안 믿겨지고 겪고 있으면서 뭐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0: 네, 좋습니다. 우리 이런 뼈가 치유되는 관절이 치유되는 그런 경험도 있으시고 또 다른 분들 계실까요?
2: 저는 최근에 네. 야식을 좀 먹어서 네. 역류성 식도염이 처음 경험해 보는데 네. 엄청 뜨겁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0: 타잖아요. 그
2: 예, 탄성 탄.
0: 예.
2: 예전에 이제 독한 술을
0: 예.
2: 아니 그러니까
0: 옛사람 옛사람
2: 그런 이제 이 목넘김의 어떤 뜨거운 게 예. 식도에 이렇게 막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0: 예.
2: 그때 한창 기도에 하고 있었는데 이제 믿음이 생겼습니다. 성령을 기도하고 치유를 받아야겠다.
0: 네.
2: 이런 쓸데없는 거에 내가 마음을 빼앗길 수 없다 해서 기도했는데 나았습니다.
0: 어떻게 나왔나요?
2: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이 내려가는 느낌이 들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아팠어요. 그때 그 민우 집사님이랑 같이 집에 가면서
0: 네.
2: 안 아프다. 지금 괜찮다. 뭐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예배 설교 말씀을 듣는 동안 계속 아팠는데
0: 네네.
2: 기도 시작하자마자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낫더라고요. 성령님께 도움 구하면서 기도했는데 낫더라고요.
0: 네네.
2: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0: 예. 할렐루야. 또 다른 비슷한 간증이 있으실까요?
3: 저는 치유 네. 그런 건 아닌데
0: 네네.
3: 참 부끄럽게도 이런 성령님에 대한 생각이 그 절기마다 오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0: 네네.
3: 그러니까 그냥 뭐 특별 집회.
0: 맞아.
3: 근데 사실 요즘 그런 특별 집회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0: 맞아요,
3: 추세거든요.
0: 맞아요.
3: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념 자체가 저한테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왜냐면 절기마다 찾아오시는 분인데 절기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이산가족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뉴웨이브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게 되면서 저희 기도에 정말 뜨겁게 하잖아요.
0: 네네네. 그러니까
3: 처음엔 사실 좀 무서웠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결혼 잘못했다.
0: 이상한데 왔다.
3: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저희 교회가 막 기도를 이상하게 하는 건 아닌데
0: 네.
3: 이 절기마다 찾아오시던 분이 여기는 매일 이제 오시니까 이게 처음에는 적응이 좀 안 되더라고요.
0: 네네.
3: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느끼다 보니까 사실 저는 뭐 어떤 걸 기도를 했냐면 이 말씀에 대한 이런 알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 혼자서 막

0: 히브리어도 원으로 한번 읽어보겠다. 물론 실패했습니다. 알파벳 떼고 실패했는데 이제 그런 욕심이 있었는데 정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신기한 게 궁금한 점이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그러면 그 주 설교나 오. 수요일 설교나 예. 이런 거를 통해서 그거를 딱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까지도 계속 그런 게 너무 느껴지니까 예. 예배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더라고요. 오호. 요즘 저희가 이제 매일 좀 기도회를 하고 그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매일매일의 그런 묵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대답을 그날의 예배로 응답받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1: 예.
0: 저는 이게 이전에는 없었던 경험이라서 참 귀한 경험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 아, 좋습니다.
2: 저도 이거랑 똑같이 있었어요. 네. 항상 뭔가 고민이 있거나 네. 뭐 어떠한 거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계속 하던 중인데 며칠 뒤에 목사님이 설교 때 정말 그거에 대한 대답을 똑같이 막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1: 놀랍게도 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계속 듣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그래서 참 저도 개인적으로 뭔가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쓰시는구나 통로 삼아 주시는구나 이게 참 기쁘더라고요.
2: 아멘.
1: 근데 의식을 해서 하진 않거든요. 네. 그게 너무 신기한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2: 저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이제 혼자만 고민하고 사실 저는 어떠한 제 속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막 많이 말하고 상담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맨날 혼자만 생각하고 있고 막 그거를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저랑 대화를 한 것처럼 말을 하시는 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1: 요즘은 있었죠. 그런 좀 말씀에 대한 그죠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고 또 다른 어떤 우리 사도행전적인 어떤 사모님은 왜 오셨어요? 또 어떤?
2: 저는 또 생각나는 게 네.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지금 옆에 계신 배민우 집사님이 저희 남편이거든요. 네. 네.
1: 그렇죠.
2: 남편이랑 만나게 됐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진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 저에게 정말 확실한 사인을 주셨다라고 많이 느끼거든요.
1: 네네네.
2: 왜냐면 일단은 저희가 소개로 만났는데 저는 소개팅이라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꺼려하고 이제 제 고향 친한 친구 한테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막 조금 마음 힘든 것도 얘기하고 이랬었는데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소개를 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내가 소개를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완곡하게 거절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교회를 다녀야 된다 나는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좀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고 싶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싶은데 이 친구가 소개시켜주려는 저의 지금 남편은 굉장히 먼 타지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저는 나는 결혼을 하고 싶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타지 사람을 만나면 그게 어려워지지 않겠냐라고 완곡한 거절의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그때 당시에 남편한테 이렇게 떠본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돌아온 대답이 자기가 결혼을 하면 와이프 쪽으로 갈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너무 신기해서 마음 문을 열었어요. 그럼 한번 받아볼게.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이 와서 연락을 주고받는데 어떻게 그 흐름이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먼저 신앙 얘기를 나누게 됐었고 그 신앙 얘기를 나눌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눔을 하는 게 너무 재밌고 뭔가 잘 통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조금 앞으로 사명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뭘까?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있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뭘까? 이렇게 고민 중이었는데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허. 뭔가 그런 시기가 비슷했던 것도 신기했고 대화를 하는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저는 사실 배우자 기도를 항상 목록을 정해두고 막 똑같이 이거 이렇게 있어야 되고 저렇게 있어야 되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그때 상황과 어떠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기도해놓고 잊혀졌던 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데 제가

0: 물어본 것도 아닌데 어떠한 대답이 오는 거에서 내가 옛날에 기도를 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으니까 되게 신기하고 더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뭔가 내 배우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진짜로 또 만나게 되고 만났을 때 어떠한 대화 흐름이나 사람적인 거, 성향적인 거나 이런 것도 되게 잘 통하게 되고 만남까지도 저희가 두 번째 만났을 때 정식 교제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1: 두 번째 만에.
0: 네네. 와. 그렇게 됐는데 이제 교제도 빨리 하게 됐는데 교제를 하고 나서 또 어떻게 얘기 흐름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2주가 안 돼서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1: 만나고 2주 만에
2: 성님 일하신 맞네요.
1: 맞네요. 맞네요.
0: 진짜 어떻게 얘기 흐름이 그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이제 결혼 얘기가 나오고 그럼 한번 뭐 구경이나 가볼까. 왜냐면 당장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다 해서. 그러니까 구경을 갔는데
1: 어디를 간 거예요?
0: 저희는 이제 남편도 윗지방이고 저도 윗지방이다 보니까 서울 쪽에서 알아봐야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부산인데 서울을 봐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이런 스케줄 짜는 게. 그래서 미리 알아보고 이제 몇 군데 전화를 해서 상담 예약을 하는데 딱 한 군데만 가능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희가 원래 서울로 이제 여기 부모님이 너무 빨리 저를 만나고 싶어 하셔가지고
3: 예식장 얘기하는 겁니다.
4: 어, 웨딩홀. 아,
1: 만난 지 2주 만에 지금 예식장을 보러
0: 네네.
1: 가신 거예요.
0: 맞아요.
2: 맞습니까? 기네스북이에요. 네,
0: 그랬는데 그 날로부터 네. 딱 3개월 뒤에 자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식장에 결혼을 할 수 있는.
1: 아니 데이트 두 번 하고 예식장 알아보신 거야.
2: 와, 운명적이네.
1: 맞네.
0: 자, 근데 이게 얘기를 들었을 땐 정말 너무 뭔가 웃기고 신기하고 이런데 저는 당사자잖아요. 제가 막 이렇게 이끌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흘러가졌어요. 그리고 그냥 너무 일이 딱딱딱딱 진행이 되고 어떠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미션들 있잖아요. 뭐 스튜디오 촬영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는 모두 다 서울에서 해야 됐는데 그런 스케줄 짜는 거를 제가 애를 쓰지 않고 우리가 미리 제가 이제 서울에 가기로 한 날들을 몇 개 정해놨었는데 딱 그때그때마다 비어져 있는 거예요. 스튜디오 촬영이랑 뭐 드레스 셀렉이나 이런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 거에서 이 사람이 배우자가 맞긴 한가 보다. 성령님이 너무 너무 분명하게 뭔가 이렇게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1: 네.
0: 그런 조금.
1: 할렐루야. 그 몇 달 만에 결혼하신 거예요?
0: 저희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 결혼식까지는 5개월.
1: 야. 야.
0: 어, 야. 처음 만나고 결혼식까지는 6개월 이었습니다.
1: 놀라운 기록이다. 아. 아직 이 기록을 깬 사람이 교회에 없습니다.
2: 못 봤습니다.
1: 아. 예.
5: 오래 있으리라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야, 정말 이 성령의 역사다, 그죠? 하나님께서 순정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사모님 어떤 또?
4: 네, 저는 예식장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1: 네.
4: 저희가 개척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집 사택을 알아보러 다니던 중이었어요.
1: 네네네. 네, 네.
4: 근데 일단은 교회 위치를 부산대 근처로 하기로 한 거는 확정이 났는데
1: 네.
4: 사택을 어디로 해야 될지를 막 고민을 하고 저희 수준에서 맞는 집을 알아보고 하고 있었는데 제가 네이버 부동산으로 빈 집들을 이렇게 시세가 어떤지를 쫙 나오거든요. 그걸 맨날 들여다보고 여기가 어떨까 저기가 어떨까 막 살펴보고 있었는데 어떤 집은 가보니까 절이 앞에 보이고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하고 나오고 이랬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랑 여러 군데를 돌다가 지쳐서 카페에 잠시 쉬러 간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또 네이버 부동산을 켜서 의미 없이 이렇게 막 훑어보고 있는데 부산대와 너무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제가 생각도 안 했어요. 여기는 너무 좀 저희 수준에 안 맞는 아파트라고 생각해서. 근데 너무 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지? 하자 있는 집인가? 하고 목사님하고 보고 목사님이 바로 보러 가자 이래가지고 찾아갔는데 괜찮은 집이었던 거죠. 1층 집이긴 했지만 너무 교회와도 가깝고 부산대와도 가깝고 아이들 학교도 다 있었고 정말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끔 저희

0: 추악하던 시절이었는데.
1: 진짜. 집이 없는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잖아. 네. 그 마음이 딱 알게. 아. 와 이게 뭐 방은 빼라 하지. 하는데 진짜 야, 이 그때 저는 조금 뭐랄까요? 약간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네. 와 이게 뭐지 하는 그때인데. 그 집 계약되면서 진짜 뭔가 힘을 주시더라고. 확증을 주시더라고.
0: 위로받는 느낌도 들고.
1: 진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딸만 셋인데 애들이 한창 클 때라가지고 1층 집에서 자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저희 이사하고 그날 기념으로 4명이서 다 줄넘기 했습니다. 집안에서. 진짜로. 와. 마음껏 뛰어라. 와. 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잘 살고 또 지금은 더 좋은 사택으로 또 이사를 했는데. 그죠? 다 성령님의
0: 네, 이거? 너무 감사하게.
1: 그 아멘, 이거를 아멘. 이정규의 성도들 듣고 안 믿었어요.
0: 맞아.
1: 네, 그 정도로 참 감사한 일이었고. 찬양곡 드리고 오겠습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0: 저희는 이츠 뉴웨이브 성령 강림절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제가 그 저는 어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연단을 해오셨냐면 이게 순차적으로 약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성장시키신 것 같아요. 훈련시키셨는데 이제 뭐 방언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은사를 경험하다가 한 가지 딱 안 되는 게 치유였거든요. 그래서 치유 간증 들을 때마다 다른 세상 사람들 갖고 공감이 전혀 안 돼서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나도 치유를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치유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고 치유 간증을 많이 듣기는 듣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나도 저게 뭔지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했는데 또 상황이 터진 거예요. 언제였냐면 그 신대원 이제 갈 때인데 신대원 신학교가 천안에 있으니까 울산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학교 행사 때문에 좀 늦게 올라가도 됐었어요. 그래서 같이 카풀을 하는 전도사님들과 이제 점심 먹고 가자. 전도사 때 한창 배고프잖아요, 그죠? 그때 무한리필 뷔페집이 있었어요. 가서 근데 또 거기가 한 시간 제약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 급하게 먹어야 돼.
0: 급하게 진짜 고기를 마셨어요.
2: 근데 한 시간인데 왜 급하게 드시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많이 먹고 싶어요.
1: 동현 집사님 모르는 그런
2: 아 그런 게 있구나.
0: 오래 많이 먹고 싶으니까 또 그게 가능하니까 허겁지겁 먹고 또 제가 운전을 했거든요. 운전을 해서 뭐 4시간 5시간 이렇게 웅크려서 운전을 하잖아요. 걸린 거예요. 아. 근데 저는 한 번도 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와. 소화력이 좋았어요. 체하거나 뭐 또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었던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게 뭔가 잘못됐다를 생각한 게 뭐였냐면 어떤 통증이 있었냐면 가슴을 누군가가 송곳으로 찌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해서 막 기도도 하고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여전히 아픈 거예요. 새벽 기도 가서 좀 이거 기도해야지. 여전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잠은 안 오지.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책장에 보니까 치유에 대한 책이 있었습니다. 소책자가. 그래서 이거 보고 치유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책 서두에 있는 치유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뭐 이사야 53장 말씀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뭐 무슨 병은 치유되 이렇게 그 순서를 읽어 내려가는데 제가 읽어 내려가는데 느낌이 들었어요. 스르르르 이렇게 내려가고 통증이 풀리는 느낌 들었어요. 안 아픈 거예요.
3: 할렐루야.
0: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옆방에 뛰어들어가 소리 질렀습니다. 제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와. 그 정도로 너무 확실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냐면 누가 이제 비슷한 일, 너 체했어 이런 그 믿음이 생기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나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겠다. 해서 똑같이 치유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나아버린 거야. 그래서 한 번은 그 친한 친구가 이 반기부스를 하고 쫄뚝쫄뚝 걸어오길래 보니까 축구를 하다가 이게 상대방이랑 공을 맞부딪혀서 찬 거예요. 그래서 인대가 늘어났어요. 내일 기부사하러 오란다. 이렇게 야 와봐라 와봐라 해서 그 친구를 학교 도서관 지하실로 데리고 가가지고 치유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나. 야 나왔다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뛰었어요.
1: 순서만 설명했네.
0: 순서만 그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그렇게 순서를 설명하는데 나왔다 이러고 그 자리에서 뛰었어. 너무 놀랐어요 저도. 그러고 나서 이렇게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 주잖아요. 낫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1: 그 순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0: 예수의 보혈. 보혈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그 이사야서 53장 말씀인 것 같은데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과거 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신 고통 당하셨으면 우리는 이 치유받을 수 있는 권세가 생겼습니다. 이걸 선포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뭐 어떤 아픈 부위는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될지어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쳐 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있잖아요. 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잠시 찬양 드리고 오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여러분은 FM 93.3MHz 부산 극동방송과 뉴웨이브 처치가 함께 제작하는 It's New Wave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0: 여러분 성령의 가장 큰 이 역사 표지 중에 하나는 저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1: 아멘.
0: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죠. 설교 내용이 굉장히 뭐랄까요? 찌르는 설교입니다.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이거야. 어. 너희는 메시아 살인마들이다. 이 정도 되면 돌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반응이 어떻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큰일 난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면서 살 수 있느냐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천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죄인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는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을 때 이렇게 통곡하는 심령에 찔려하는 회개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2: 저 있는데 네,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성령 이렇게 받고 네. 체험을 했을 때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0: 네, 네, 네.
2: 그때 그 과정이 복음의 정체성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듣고 그렇게 좀 마음이 많이 뜨겁고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을 했던 거였는데
0: 네.
2: 저는 어떤 부분에서도 회개가 나왔냐면
0: 네.
2: 그 복음의 정체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막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니까 내가 나를 진짜 전 사랑하지 못하고 되게

0: 갈등감도 심하고 스스로를 좀 생각해보면 저주하면서 이게 뭔가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받아지면서 엄청 그게 너무 죄송한 거야. 내가 나를 스스로 사랑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거였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사랑하지 못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회개도 너무 나오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조금 치유도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가정 환경도 좀 되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제가 좀 자랐는데 그런 속에서 막 부모님에 대한 권위의 불순종이나 이런 것도 되게 심했었어요. 그런 거에 대한 회개도 되게 좀 진정성 있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왜냐면 너무 말씀에 막 내 부모를 존경하고 막 이렇게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내 엄마 아빠 같은 사람은 안 그래도 돼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연민하고 엄청 조금 그랬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말씀을 판단한 거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막 다 생각이 나면서 너무 그게 좀 울면서 회개가 많이 나왔었고 당연히 막 말씀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내가 그런 말씀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뭐 세상을 바라보고 신앙 생활을 하지 못했던 이런 거에 대한 뭔가 말로는 좀 표현이 안 되는 감정의 끌어오름과 함께 회개가 일어났었어요. 그때.
1: 좋습니다. 회개. 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2: 저는 지금 또 생각나는 게 예전에 동성애 이제 반대 집회 관련해가지고 뭔가 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는 시간이었는데 어떤 이제 원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동성애를 하게 됐을 때 일어나는 뭐 병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해 주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이 짧게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저의 예전에 어떤 성적인 죄들이 갑자기 이렇게 다 떠오르고 갑자기 이제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이 죄를 지었다는 게 너무 후회가 되고 제 깊은 곳에 뭔가 회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진짜 꺼이꺼이 울었거든요. 와, 그때 진짜 하나님 근데 그런 나를 지금 이렇게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은혜가 되어가지고 그때도 진짜 엄청 깊은 회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진짜 그죠. 그리고 그때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하는 회개는 좀 이 끌어오르지 않습니까?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토설하듯이 그때 또 눈물 콧물 진짜 땅과 연결됩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2: 진짜 이게 턱이 떨릴 정도로 막 이렇게 막 울부짖었던 것 같아요.
1: 제한 집사님은?
3: 저도 처음 이제 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이제 내 구주로 믿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이제 전역을 하고 처음에는 이제 보통 동료들은 전역과 동시에 취업을 합니다. 저는 뭐 이제 장기를 지원했던 터라 별로 취업 준비를 안 하고 나와서 전 백수였거든요. 그래서 매일 이제 그냥 새벽 기도를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진짜 통곡을 하면서 이게 지금 마음에 주셨던 거는 저는 제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찾은 적도 없고 뭐 제가 구원해달라라는 부탁을 드린 적도 없고 저는 뭐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좀 욕하고
1: 안티였네요, 그죠?
3: 예, 뭐 안티라기보다는 민폐 끼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유교보이였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이 교회에 대한 환상은 사람들이 누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약간 이런 자기는 안 믿으면서 그런 어떤 잣대들이 있는데 오히려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 생각났던 것들은 예전에 그 어떤 교회였는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라크에 이렇게 이라크인가 이 선교 갔다가
1: 그 우물교회
3: 그 교회가 이제 갔다가 이제 피랍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1: 맞아 유명했었죠.
3: 이렇게, 그때 저는 안 믿었거든요. 욕을 많이 했었습니다. 민폐 끼치러 갔다. 그냥 죽게 날버려둬라. 그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진짜 그런 것들까지 다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지옥 갈 놈인데. 왜 나는

0: 살려달라 한 적도 없고 구원해달라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고 그냥 진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인데 왜 나를 구원해 주시죠?
1: 아.
0: 왜 나를 살려 주시죠?
1: 네.
0: 왜 나를 계속 사랑한다 하시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너무 이해도 안 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몇날 며칠을 울기만 울었었습니다.
1: 아.
0: 새벽기도 오면 예배당에 오면 예배당에 딱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1: 야, 오해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0: 그 어떤 권사님은 한 번은 이제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려는데 부랴부랴 오셔가지고 제 손을 계속 잡고 뭐 무슨 죄를 저질렀냐 무슨 일이 있느냐
1: 사람을 죽였냐
0: 네, 기도해 주겠다. 그 이후에 이제 중보기도 방에 가면 이런 책자가 있다고 합니다.
1: 맞아요.
0: 네, 거기 제 이름이 항상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오.
0: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1: 덕분에 기도도 받고.
0: 예.
1: 혹시 다른 분들은?
2: 아, 저는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나서 바로 사실 회개가 이어지지는 뜨겁게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냥 짧게 회개는 했었는데 정말로 깊이 회개를 하게 된 거는 말씀이 들어오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모태신앙이기는 했지만 말씀을 정말 안 읽고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한 이후부터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 제가 죄짓고 있는 뭔가 마음의 미움이라든지 뭐 불만이라든지 원망 불평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성경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의 기준으로 바뀌다 보니까 아 내가 죄인인 게 맞구나 하면서 정말 깊은 회개가 나오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회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아멘입니다. 찬양 한 곡 드리고 와서 It's New Wave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아 임재

0: 자,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오래전부터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에스겔서 36장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이시죠.
1: 아멘.
0: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단순한 감정이나 순간적인 어떤 체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로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정말 이 완벽한 구원 계획입니다. 저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론이 뭐냐면 사람 마음 마음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진짜 변화되기 힘든 영역이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흉은 협박해서 그렇게 살면 벌받습니다. 이렇게 협박해서 행동은 이끌어낼 수 있지만 마음을 얻는다, 마음을 바꾼다.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저는 그게 사회 결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일을 참 감사하게도 성령님이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1: 아멘.
0: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사람 마음이 바뀌어져요.
2: 아멘.
0: 할렐루야. 예, 우리 최근에 이제 기도회 하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협박하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니까 다들 막 이렇게 통곡하고 결단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진짜 성령님 없이는 사람의 변화는 없다.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사역 현장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굳어져 있는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0: 자, 오늘 It's New Wave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1: 안녕.

기상극동 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Mission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어느 날 한 운전자의 자동차가 길 한복판에서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운전자는 보닛을 열고 자신이 아는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엔진을 만지고 부품을 툭툭 쳐보기도 했는데요. 잘 안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동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노련한 자동차

자동차 정비사가 차를 세우고 다가왔습니다.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하지만 운전자는 여전히 자신이 해결해 보겠다면서 정비사가 엔진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간섭을 하더라고 해요. 정비사가 한참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고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그 보닛 앞에서 좀 물러나시고 그 손을 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고치죠. 운전자가 허탈하게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을 때 정비사는 부품 하나를 툭 만졌고 금세 시동이 우렁차게 부릉 걸렸다고 합니다.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을 붙잡고 흔드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겠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문제 앞에 자신의 손을 완전히 뗄 때 비로소 전능하신 주님의 손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요 찬양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 먼저 띄워드리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고 계시는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러브 프로젝트 싱어즈의 전능하신 주 하나님, 사랑나무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두고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이 변화산에 올랐던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외아들을 좀 돌보아 달라고 청하게 되죠. 산 아래 땅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미 능력과 권위를 받은 그런 상태였지만 예수님께서 잠시 떠나 계신 동안 긴장을 풀고 나태해져 있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능력이 항상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주님만 의지하며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계적인 외줄타기 명수인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엄청나게 큰 폭포 아시죠? 그 폭포 위에 외줄 하나를 걸어놓고 횡단을 할

때 일입니다. 찰스는요, 떨어질 듯 또 안 떨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묘기를 부리면서 폭포를 무사히 건넜고요. 관객들은 환호를 했는데요. 그때 찰스가 관객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외줄 위로 사람을 등 뒤에 업고 또 다시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관객들은 조금 전 그 찰스의 엄청난 실력을 보았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와, 믿습니다. 당신은 당연히 잘할 겁니다.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찰스는 환호하면서 한 관광객을 탁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제 등 뒤에 올라타십시오. 제가 당신을 업고 폭포를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그 순간 그 콕 찍힌 관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안 돼 뒤로 물러섰다고 해요. 말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맡길 만큼 믿고 의지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의 능력을 수없이 보았고, 우리는 제자니까 당연히 할 수 있어, 이런 지식적이고 형식적인 믿음 정도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100% 신뢰하고 맡기는 진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만이 주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소망의 바다에 난 신뢰하네. 박지은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소망의 바다에 난 신뢰 안에 박지은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엄청난 재정과 인력이 필요해졌는데요. 수많은 사람이 선교사님에게 어떻게 그 거대한 중국 대륙을 복음할 그 자금 모을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동원하려고 합니까? 라면서 현실적인 걱정들을 막 옆에서 쏟아냈다고 합니다. 이 주위의 전문가들은 이제 후원자들을 잘 모으고 조직을 해서 체계화하고 뭐 이런 조언들을 막 늘어놓았는데요.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려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저 골방에 들어가셔서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늘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려 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여야 합니다. 실제로 테일러 선교사님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 편지 단 한 통도, 편지 한 통도 쓰지 않으셨고 오직 기도로만 주님을 의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선교 자금을 공급해 주심으로 이 중국 내륙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주님께 능력을 부여받은 그런 상태였지만 어느새 그 능력이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면서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과의 영적인 채널인 기도를 놓아버렸다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처럼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공급자이신 주님만을 신뢰하며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로막힌 영적 어둠이 떠나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조찬미의 공급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남미워십의 나는 믿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조찬미의 공급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남미오십의 나는 믿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어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그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후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오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

호기심으로 쫓으셔서 아이를 고쳐주셨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병든 육체를 고치시고 마음을 치유하기 위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주님의 축사와 치유에 놀라긴 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참된 제자라면 병 낫는 기적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영혼 구원, 주님이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영혼 구원의 기적에 더 놀라고 더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 의료 역사와 선교의 한 획을 그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은 미국의 사업가 루이스 세브란스라는 사람의 거액의 기부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인데요. 당시 한국의 비참한 위생 상태와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루이스는 아낌없이 재산을 내놓았다고 하죠. 그렇게 병원이 완공된 후에 수많은 환자가 치료를 받고 살아났을 때 사람들은 루이스 세브란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당신의 기부 덕분에 수천 명의 죽어가던 육신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그때 세브란스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죠. 병을 고쳐서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몇 년의 삶을 더해줄 뿐입니다. 제가 이 병원을 세운 진짜 목적은 의사들이 환자의 아픔을 고치는 동안 그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육체가 낫는 것보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위대한 기적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눈앞에서 아이가 치유되는 기적을 본 무리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마치 세브란스를 막 찬양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찬사에 도취되지 않으시고 곧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육신의 치유는 영원한 영원 구원이라는 진짜 목적지로 인도하는 이종표일 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놀라운 기적은 병고침이 아니라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영혼 구원의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마커스의 이 땅에 오신 이유, 지선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마커스의 그가 오신 이유, 지선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9세기 위대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의 집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집회가 끝난 후에 한 남자가 강단 앞으로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변화를 간증했는데요. 수년간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로 살면서 가정을 파탄내고 또 몸은 병들어서 소망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한 것이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냉소적인 의사가 무디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디 씨, 종교적인 감정으로 일시적인 심리적 치유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겠지만 저 사람의 망가진 간과 육체의 질병이 과학적으로 당장 깨끗해지고 뭐 고쳐진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것까지 고쳐져야 진짜 기적 아닌가요? 그때 무디는 그 의사를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깨진 술병을 아무리 정교하게 다시 붙여놓아도 그 안에 여전히 독한 술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파멸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술병을 깨뜨리시고 그 속에 생수의 강을 채우셨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육신을 조금 더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혼을 고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과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해요. 병이 낫는 것은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육신의 몸은 언젠가 다시 낡고 병들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구원받는 이 역사,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생명을 얻는 이 사건, 이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건강한 죄인, 몸은 다 낫는데 죄인으로 살아, 건강한 죄인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클래식 콰이어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성재의 빛의 자녀.

네, 두 곡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성재의 빛의 자녀,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함께 듣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신학생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보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이적을 많이 행했는데요. 왜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눈에 보이는 강력한 신유의 역사가 자주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기적이 상실된 시대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젊은 신학생을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마침 교회 사무실 밖에서 땀을 펄펄 흘리시면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계시던 한 집사님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집사님 보이시나요? 저분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동네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일삼고 아내를 폭행하고 방탕하게 살던 깡패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법과 교육으로도 고쳐지지 못해서 모두가 포기했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우리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 통곡하더니 지금은 저렇게 천사 같은 얼굴로 주님을 섬기고 있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문둥병자가 겉가죽에 그 살점을 고침받는 것이 더 큰 이적인가요? 아니면 지옥으로 갈 그 지옥의 자식이었던 더러운 죄인의 중심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더 큰 이적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매주일 이 예배당에서 병고침보다 수천 배는 더 어렵고 더 놀라운 영혼의 소생이라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여전히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다고 해요. 이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때 무리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위엄과 사랑의 절정은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손에 넘겨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영혼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큰 이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놀라운 기적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예수전도단의 내 주는 구원의 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이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때로는 주변에 일 잘하는 사람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하나 맡아서 하기도 벅찬데 두세 개씩 맡아서 잘 처리하는 것을 보면은 그야말로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구나 싶지요. 그런 직원이 있으면은 회사 쪽에서는 더 귀하게 여기고 월급도 올려줘서 다른 데 가지 않도록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꼭 그런 인재가 되기는 쉽지 않지요. 내가 남들보다 좀 부족하고 미숙할 때는 그러면 나를 이곳에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뛰어날 수는 없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만약에 우리의 능력과 무슨 상관이 있다면 이 구원을 시도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평범하거나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부족하신 것이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인재를 골라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을 백성을 삼고 또 신부를 삼아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기꺼이 받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오늘도 깊이 사모하는 하루 또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두 곡의 찬양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옹기장이의 영원히 찬양드리세, 그리고 더 라이트 워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을 때가 종종 있지요. 슬픈 마음, 또 힘들어할 때, 그때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으로 더 깊이 채워지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더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정림의 찬양으로 은혜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크룩스의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9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쌓아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스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하리요.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보내드린 임재 함께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찬양은 지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프게 토로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13절 말씀입니다. 정말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그 많았던 이적들도 주가 함께 하신 모든 일도 이제 더는 믿을 수가 없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위축될 대로 위축된 기드온을 깊이 보듬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는 샬롬이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샬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 진정 샬롬하게 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사사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뭇가지와 작은 잎들의 심한 떨림도 노래였습니다. 아도나이 샬롬으로 보듬어 주셔서

김도연의 찬양으로 샬롬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은 어노인팅의 푯대를 향하여 함께 하시지요.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보내드린 볕대를 향하여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곡의 찬양입니다. 먼저 테너 이다윗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리고 한국 교수 성가단이 부르는 오 신실하신 주, 두 곡 함께 하시죠.

한국교수성가단의 오신실하신 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레이시투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곡 더 준비했는데요. 블루그라스 브레스렌의 영어 찬양으로 Blessed be the name, 예수님 찬양, 그리고 소마트리오의 연주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두 곡 준비했습니다. 찬양 들으시고 저는 다음 토요일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끝돈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아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장수현의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잔치공동체의 주의 손이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프닝 말씀은 시편 68편의 말씀이었어요. 조금 길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선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은 조금 오프닝이 길었는데요. 골라봤습니다. 잘 지내셨죠? 어제 만나셨던 분들은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환영하고요.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순서를 맡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또 저희 방송은 늦은 시간 방송이어서 고정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느 날 이 밤에 밤 시간에 무엇인가를 하셔야 될 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인사드렸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은요,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고요, 주일 날은 국내 예배팀의 찬양들, 예배곡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하시는 그곳이 우리 예배 자리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의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들으며 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백하며 보내는 귀한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찬미워십의 팔레미사, 그리고 정신호 목사님의 예레미야의 노래였습니다. 팔레미사는 류은비님이 피처링해 주셨어요. 목소리가 류은비님이셨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신호 목사님의 예레미야의 노래였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제가 자주 질문 던지는데요. 뭐 하고 계세요? 그냥 청취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끄적이면서 듣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을 보니까 이렇게 잠을 청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늦은 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주무시려고. 네. 아, 전 너무 좋습니다. 근데,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라는 질문을 좀 갑자기 하고 싶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중요한 요소들이 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하고의 교제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맞는 표현이지만 좀 가벼운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하고의 교제이고요. 조금 무거운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을 인지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든 은혜든 감정이든 그것을 우리가 받고 또 누리는 것이겠죠. 그것이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배는요,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거 하고 싶으셔서 초대하시는 거거든요.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의 경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귀한 시간이 예배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의관정제를 하고 옷을 싹 갖춰 입고, 물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갈 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누워 계시더라도 아니면 뭔가를 끄적이시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듣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또 그 은혜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 들으시고 계시죠? 행복한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공평하게 주시듯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시련과 환난도 더불어 당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잘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인생에서 폭풍을 만나고 비바람을 만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환난

난과 시련은 내 잘못으로 오기도 하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란이 올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란을 주시는가 하며 원망하기 쉽습니다.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런 환란을 주시지?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걸까? 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환란이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합니다.

그쵸.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주님은 승리하신 주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갈 때 우리 앞에 당한 환란, 아직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환란이 그 환란과 절망에서 끝나지 않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어떤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본인이 결론 내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야, 그렇기도 하고 이렇기도 해. 그러니까 좀 마음을 좀 열어놔. 그 좋은 얘기이거든요.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랑 대화를 나눠보면 그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운명론처럼 받아들이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건 좀 틀린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의 뜻 가운데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환란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든 간에 그 시간에 또그 결론에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또 알려주실 게 있는 거고, 깨달음이 있고요. 그쵸? 그리고 그 깨달음과 알려주심은 우리를 또 다른 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하고의 관계가 기뻐지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더 주님께 의지하고, 왜요?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변화시킬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건 좀 다른 얘기죠.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이에게 소망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라고 말해야 될 줄로 전 생각합니다. 이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대비하고 있어.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만남을 침범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환난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소망함을 갖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들어 주는 과정이죠. 그러니 소망을 갖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 손꼭 붙잡고 말이죠.

엠브러십의 주임재 안에 원어인팅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라는 찬양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기도 하죠. 외국 곡이긴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송정미 사모님이 불러주셔서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신 찬양이죠. 그 가사를 보면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2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이런 가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는 깨어진 마음 가운데서 상처난 그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름 부으시며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속삭이실 때 우리 안에 갇혀있던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우리는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삶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예배의 완성은 하나님하고의 교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듯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의 이야기처럼 선교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이고, 그냥 예배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이다 라는 말을 하셨대요. 저는 그 얘기에 엄청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주님을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의 전도는 마치 어떤 업적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전도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주일에 만나는 예수님을, 그리고 실제로 내삶 가운데서 이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내게 위로와의 말씀을 주시고 평안의 말씀을 주시는 그분을 경험했다면 그 경험을 세상에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온전한 예배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하고 해야 될, 그 다음에 하게 될 이야기도 더 많아지겠죠. 그런 복된 주일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감사했고요. 마지막 찬양 준비해 놓고 있어요. 윌러업의 찬양 다시 일어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시간이 무척이나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벌써 6월입니다. 은혜롭고 복된 6월의 첫 번째 주일 새벽. 여러분 평안하시죠? 어느덧 아침 공기에서도 싱그러운 초여름의 냄새가 확실하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계절의 바뀜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 새벽에도 찬양합니다. 날은 조금씩 작고 더워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주님의 전능하신 날개 그늘 아래서 가장 시원하고 가장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거룩한 주일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촉촉하게 적셔줄 은혜의 단비를 기대하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푸른 나무들을 보아라. 하늘을 향해 저마다 온 힘을 다해 초록의 손을 뻗고 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주님을 향해 마음의 손을 활짝 펴자.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햇살을 가득 받자. 나태주 시인의 6월의 시였습니다. 네, 여러분 6월 한 달 주님의 또 평안으로 가득 보내시는 기쁨의 한 달 되시길 바라면서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제37장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머물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집안 이야기는 이러하다. 요셉이 17살에 자기 형제들 곧 자기 아버지의 아내 빌하의 아들들 및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양떼를 돌보았다. 요셉은 나이 어린 소년이었으나 자기 형제들이 빗나간 행실을 아버지에게 알렸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늙음하게 자기 이스라엘에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이었고 그에게 채색옷을 지어주었다.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이 아버지가 어느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고 마치

말을 곱게 던지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그때 요셉이 꿈을 꾸고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니 그들이 그를 한층 더 미워하게 되었다. 그가 형제들에게 자 내가 꾼 꿈 이야기를 들으시오.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나이단이 갑자기 일어나 우뚝 서니 그대들이 단들이 내 단 주위에 둘러서서 졸하였어 하고 말하자 그의 형제들이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것이냐 하고 말하였고 그의 꿈과 그가 한 이야기로 인해 그를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다. 그가 또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되 자 보시오 내가 다시 꿈을 꾸었어 글쎄 해와 달과 열한 교의 별들이 나를 향해 졸하였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네가 꾼 이 꿈이 과연 무엇이냐 참으로 나와 내 어미와 내 형제들이 내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졸하게 되겠느냐 하고 말하였다. 이에 그의 형제들은 그를 시기하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 후에 그의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려 세겜으로 가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너희 형제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지 아니하냐 오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야겠다 라고 말하니 그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내가 있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부디 너는 가서 내 형제들이 잘 지내는지 또 양떼들이 잘 있는지 살피고 와서 내게 소식을 전하라 하고 이르고는 그를 헤브론 골짜기로 보냈다. 마침내 그가 세겜에 이르렀을 때 그가 들판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고서는 그대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하고 물었다. 요셉이 내가 내 형제들을 찾고 있는데 청컨대 그들이 어디서 양떼를 먹이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니 그 사람들은 그들이 여기서 떠났어 나는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 라고 답하였다.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을 뒤쫓아가서 마침내 도단에서 그들을 찾아내었다.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은 그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서 그를 죽일 것을 모의하고서 이르되 보라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그를 죽여 아무 구덩이에나 던지고 들짐승이 먹었다고 말하자. 그리고 나서 그의 꿈들이 어찌 되는지 지켜보자. 르벤은 이 말을 듣고 그를 그들이 손에서 건져내고자 하여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하고 말하였다. 르벤은 그들에게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자. 다만 빈들에 있는 이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그를 죽이지는 말자 하고 말하였으니 이는 어떻게든 그를 저들이 손에서 건져 그의 아버지에게로 되돌리고자 함이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가까이 이르자 그들이 요셉이 겉옷 곧 그가 입고 있는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붙잡아 한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이스마엘 족속의 상인들이 때를 지어 길앗 방면에서 오고 있었는데 양념과 향로와 유황들을 락타에 싣고서 애굽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이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숨긴들 우리에게 무슨 보탬이 있겠어. 자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우리 자신의 손을 그에게 대지 맙시다. 사실 그는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의 혈육이외다 라고 말하니 그의 형제들이 그의 말에 귀 기울였다. 그때 미디안의 상인들이 그들 곁으로 지나가니 그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스무 세겔를 받고 그를 파니 저들이 그를 애굽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에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이에 그가 자기 옷을 갈갈이 찢고서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와 아이가 없어졌으니 이제 내가 어디로 갈꼬 하고 내까렸다. 그들이 요셉이 겉옷을 취하고 염소를 죽여 구피에 그 옷을 담근 후에 그 채색 옷을 그들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는데 혹시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이 옷인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가 그것을 알아보고서 내 아들이 겉옷이로다. 사나운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틀림없이 요셉이 갈갈이 찢겼도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야곱이 자기의 옷을 갈갈이 찢고 허리에 베옷을 들고서 자기 아들을 위해 여러 날 동안 슬피 울었다. 그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이 일어나서 그를 위로하고자 하였으나 그는 위로를 받기를 마다하며 차라리 내가 슬피 울며 무덤에 내려가 내 아들을 만나겠노라 하고 말하였다. 그렇게 그의 아버지는 그를 못이죠 울고 또 울었다. 한편 그 미디안 사람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이며 신의 대장인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지금까지 창세기 37장 3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피곤치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환우 여러분,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속히 쾌유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네,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네, 그리고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국정원이 마중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 고민에 빠진 거예요. 저 같은 거는 약간 군 출신이다 보니까 세뇌 교육이 너무 잘 돼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교육을 받을 때마다 국정원 사람들은 막 물고문도 시키고 전기고문도 시키고 말 안 들으면 거꾸로 매달아놓고 막 이런 고문을 시킨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막 정 힘든 사람이면 막 훈련을 시켜서 다시 북한으로 간첩활동으로 보낸다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제일 나쁜 놈이라고 배운 사람들이 마중 나온대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하고 대처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장 입으신 꽤 잘생긴 분 두 분이 딱 나오셔가지고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우물쭈물하게 서 있는 저희들한테 뭐 45도로 허리 굽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서는 감사함보다 벌써부터 시작됐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제일 먼저 데려간 곳이 병원이었어요. 병원에 가서 약간 전염병이 있는지 아니면 그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는지 검사를 하는데 피도 뽑고 그리고 소변 검사도 하고 뭐 다양하게 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딱 시작한 게 만약에 나를 죽이면 피부터 뽑자고 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그걸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근데 종합적인 검사를 해서 저의 건강을 살펴준 거죠. 그리고 또 국정원에 딱 들어갔더니 국정원에서 지금 옷을 입는 그 기존에 입던 옷은 싹 다 버리고 새 옷으로 싹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한 번도 발라보지 못한 스킨 로션, 대한민국제, 네, 한국 스킨 로션을 그냥 무료로 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스킨 로션이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남들은 요만큼씩 내려가면 저는 이만큼씩 내려갔어요. 그래 항상 부족해가지고 막 친구 거 같이 나눠 바르고 이랬는데 그때 제가 그 국정원에 있으면 또 매 주일마다 네, 교회에서,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천주교도 오고, 네, 그리고 교회에서도 오고, 불교에서도 이렇게 종교가 다 오거든요. 처음에는 저는 모르잖아요. 빵 친구들이 한 3명 정도 됐는데, 제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나는 불교인데, 어느 불교에서 인조우유밥 준대요. 네, 근데 나는 천주교에, 천주교에서는 뭐 떡을 준대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오징어를 준대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오징어 먹으러 갔습니다.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 오징어 먹으러 지금 사실 뒤에 제일 뒷자리에 가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었는데 지금도 이차 앉으는 게 그 장로님 한 분이 오셨는데 이름이 석사인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쭉 하시다가 나는 저쪽에 지금 선물이 막 쌓여있고 오징어가 쫙 펼쳐있어요. 지금 그것만 계속 보고 언제 끝나냐 이런 생각에 계속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설교를 하시다가 중간에 통성 기도를 하셨어요. 예, 네, 통성 기도를 하는데 손을 바짝 드시고 주여 하고서 서로가 기도를 하는 그 소리 있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이 앉아있던 저에게 갑자기 그 비수같이 딱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 없이 누구 울리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계속 울었어요. 네, 계속 울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울어가지고 눈이 새빨갛고 막 팅팅 이렇게 눈이 퉁퉁 부었거든요. 너무 우니까 앞에서 이러고 제일 뒤에 이러고 보시던 장로님이 쑥 오셔가지고 손을 꼭 잡으시고 고생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노력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안 들렸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김정은을 그렇게 따르라고 했는데 네 따라봤자 저한테 차려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하나님을 따르라고 해요. 근데 뭔가가 가슴이 자꾸 뭉클해서 눈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꼬박꼬박 자기도 모르게 저 뒷자리 가서 앉아있던 게 이 앞자리에 자연스럽게 와 있더라고요. 네, 이게 나도 모르는 뭔가가 인도를 해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냈구나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거죠. 그때는 그냥 내가 알아서 왔고

이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또 그렇게 해서 조금 알다가 하나원에 가서, 하나원에서도 주일마다 또 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려왔던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서울의 중랑구 쪽에 집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살다가 서초구 쪽에 교회가 있어서 거의 1시간 40분 내지 2시간 정도를 대중교통 이용을 해야만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열심히 제가 다녔거든요.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다녔더니, 아, 너 노래 부르는데 조금 소질 있다. 이러던 게 저가 자기도 모르게 성가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거기에서 한 8개월 정도 다니다가 북한에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브로커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친 거예요. 돈을 보내라는 식으로. 근데 저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진짜 거기에서 일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정신을 차려서 병원 생활을 거의 한두달 정도 제가 했거든요. 가족이 없이 혼자서 병원 생활을 하면서, 내가 버텨야 된다, 버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 내가 괜히 엄마를 두고 왔냐, 이런 자책감도 정말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게다 귀찮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집에만 이렇게 꾹 박혀가지고, 뭐를 해야만 이 마음이 화답해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잡생각을 못하게 일을 하자. 몸이라도 힘들고 육체라도 힘들면 생각이 없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막 낮에는 마트에서 카운터 일을 하고 그리고 마트에서 끝나면 그 소고기집 불을 고기 굽는 집에 가가지고 한우소라는 게 있었어요. 그 한우소 식당이 있어서 갈비탕도 끓이고 하는데 뚝배기는 앓으면서 또 일하고 그리고 또 2시간 동안은 끝나고 2시간 동안 피자집 알바를 하고 그리고 피자집은 새벽 1시에 끝나거든요. 1시에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밤에 대리기사를 뗐어요.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제가 거의 한 3년을 열심히 시간도 없이 하루 잠자는 거 4시간 정도 잠에서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병원에 또 이렇게 악화돼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많이 외롭다고 힘들다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정말 이제는 나는 못살것 같았는데 이제는 내 돈을 열심히 벌어봤자 나한테 잘해지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저희 남편이 만나게 됐어요. 네,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남편을 만났는데, 사실 제가 몸이 바쁘다 보니까, 또 기도 이 생활을 제가 깜빡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을 만났는데, 5살 때부터 교회 목사님 손에서 컸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저도 교회에 다녔는데, 나도 교회에 다녔는데, 요즘에는 못 갔다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때 하면서, 많이 슬퍼 보인다라고 저보고 그랬어요. 웃고는 있는데, 친구거든요. 저랑 나이가 같아가지고. 웃고는 있는데, 마음속에 뭔가는 허전한 걸 보인다라고 하면서, 내가 없이는 너는 못살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또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근데 북한에서 너무 없이 살다 보니까 그돈 많이 벌고 배부르게 먹는 게 소원이더라고요. 그래, 항상 뭔가 쫓기듯이 나갔는데 미국의 인권활동으로 해서 제가 워싱턴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인권활동을 하던 중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중에 한 분이 여성분이었는데 오시던 게너 과연 슬퍼 보인다라고 하던 게너 엄마는 뭐 하시냐라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내가 너희 엄마가 돼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희 양어머니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 갈 때마다 저는 그 어머니 집에 놀러 가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는 지금 남편을 만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후회를 안 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행복을 하고 만족이라는 것을 해봐. 그러면 주변이 보일 거다. 힘들지 않을 거다. 그리고 항상 너희 뒤에는 누구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라.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뒤에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부터 조금씩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꼬박꼬박 그냥 푸념없는 소원을 빌리는 시간이 된것 같아요. 손을 꼭 잡고 오늘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하겠는데 좀 돌봐주십시오. 이런 조그맣게 이렇게 소원을 빌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욕심이 나더라고요. 나는 나를 닮은 자식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매일 아침 진짜 매일 아침 공주님을 원합니다. 네, 딸 저를 닮은 공주님, 아빠를 닮은 공주님을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공주님 둘입니다. 네, 참 신기한 게도 딱 하나 첫째는 저를 닮고 둘째는

아빠를 닮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참 신기하게도 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인도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내가 몰랐을 뿐이었지. 사실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는 것도 공주님들이 태어나서 제가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됐고 부모님한테 돈을 조금씩 보냈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래 이쯤 되면 연락이 올 건데 불안해가지고 제가 지인들을 시켜가지고 브로커들을 시켜가지고 알아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살고 있던 거 여러분들 아시죠? 양강도 지역에 침수 피해를 엄청 입으신 거. 저희 어머니가 살고 있던 집이 하루 그냥 밤 사이에 다 때려 또 내려가고 없대요. 또 부모가 엄마가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또 오빠까지 같이 생사조차 알 수도 없고 어디가 묻혀 있는지조차 모르잖아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더 의지를 하고 싶고 그리고 또 그러한 북한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에 따라서 계속 같이 움직였더라면 또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 내가 잘못한 게 꽤 많나? 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너무 헛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지금은 많이 믿음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네, 안다고 저는 평생 숙제하고 평생 공부해도 사실 알아가기에는 부족하잖아요. 네,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급하게는 말고 조금씩 한 걸음씩 다가가면서 예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항상 제가 응대하고 언젠가는 보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는 것을.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가실 때 6월에 푸르른 나뭇잎처럼 생명력 넘치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지쳤던 마음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어진 초록을 담고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신앙생활의 9가지 수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희생,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선택, 하나님의 인도와 보상, 거룩한 생활, 성도로서의 삶과 리더십입니다. 이 9가지 수칙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것에 지치고 힘들어할 때도 있고 그 시간을 아까워하기도 하죠.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고 바라는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도 일하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의 말씀.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 믿으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어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람파스의 콰이어였고요. 첫 찬송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로 함께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조금 전 올려드린 이 찬송의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기쁜 소식, 그 선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주님의 모든 약속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 안에선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새벽 시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모두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주 찬송으로 이어서 올려드렸고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국립합창 다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꽃이 피는 봄날에만 찬양, 우리 주님께 힘껏 믿음으로 찬양한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바울 사도 지식도 많고 법률

0: 들도 공부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매일 죽는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신약 절반을 쓸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은 세계 선교를 3차나 다녀왔죠. 그래서 육신의 가시가 있어서 그걸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세 번 동안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답변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빌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고 했죠. 그리스도가 선이면 빌리알은 악이고 예수가 생명이면 빌리알은 죽음이고 예수가 영생이면 빌리알은 멸망이고 그리스도가 행복이면 빌리알은 파멸이고 그리스도가 화목이면 빌리알은 분열이고 그리스도가 생수면 빌리알은 갈증이고 그리스도가 사랑이면 빌리알은 저주고 그리스도가 내 친구라면 빌리알은 나의 원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3장 13절에 너희 중에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그 우상을 타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일치될 수가 없다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의 가운데에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에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세상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같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런 종교는 혼합주의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죠. 우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상에는 속죄도 없고요. 우상에는 용서가 없고 우상에는 천국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하여 뜻이 같고 목적이 같지 않으면 일치되는 법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또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상을 만들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만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 주말마다 우리 토요일 주일마다 만나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때가 이르면 그가 그것을 드러내시리니 그는 복되고 유일하신 주권자요 모든 임금의 임금이요 모든 주의 주시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 땅의 지도자의 생각을 사로잡으셔서 핵무기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우지하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북한 지도부가 자력갱생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북한 주민들이 보다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연주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피아노 연주 전에 올려드렸던 우리 북한이 고향인 김성혁 형제의 기도와도 같이 복음 통일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남과 북이 그렇게 복음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을 그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국가가 되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복례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셨다 이야기하십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에게 전하는 오늘의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은 아직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전하는 현옥자매 편지를 함께합니다.
1: 사랑하는 내 동생에게, 보고 싶은 동생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단 하루도 너희 동생들을 잊어본 적이 없구나. 나보다 3살 아래인 네가 벌써 오엿한 어른이 되었을 텐데 그것이 거대한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을지 생각하면 이 언니의 가슴이 시리다. 바로 밑에 있는 남동생도 잘 챙겨주고 있니? 너희들이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고 있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동생아,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우리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다르고 막막해 보이지만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따로 계신단다.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울어주시고 내가 가장 힘들 때 너를 지켜보고 계셔. 세상 그 어떤 권력이나 물질도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줄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 있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비록 마음은 떨어져 있고 우리가 처한 환경은 척박하지만 내 마음속에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너와 내 남동생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길 기도한다.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신단다.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힘들더라도 좀 더 견뎌주렴. 내가 여기서 늘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게. 기회가 된다면 마음속으로라도 그분의 이름을 불러버리면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사랑한다, 동생아.
0: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언젠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오늘 사랑하는 동생에게 편지를 띄워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역사의 한 장 한 장 가운데 고향 땅, 고향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현옥자매의 편지로 함께 하셨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북조선에 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유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걸으시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으셨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이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아,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정도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유대민족은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이후에 헬라 제국, 그리고 지금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 유대민족은 독립을 원합니다. 이 모든 억압과 압제, 그리고 가난과 배고픔을 해결해 줄, 그리고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지금 오병이어로 5천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경험을 한이 유대민족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인간의 임금 자리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려고 몰려들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자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임금으로 모시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크게 세력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대민족을 독립시킬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겸사겸사 자신들도 예수님 옆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이렇게 제자들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충분히 혁명의 세력이 될 5천명을 떠나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떠나 홀로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자리에 앉히려고 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오늘날에도 온 우주와 지구,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또한 우리 한반도,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 가족, 개인에 이르기까지 이런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고 부적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필요한 분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기적을 반드시 행하셔야 하실 분으로 여기기도 하죠. 돈을 많이 벌어줄 분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결국 내 입맛에 맞는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려고 하죠. 그러면 이런 우리의 모습에, 혹은 교회의 모습에, 또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천명의 사람들에게서 떠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 앞서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이유도 모른 채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 자,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저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비슷한 상황에 예수님이 놓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처음은 무엇입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이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두 번째 시험에 사탄은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 떨어져 보십시오, 천사들이 와서 받아줄 것입니다 라고 하며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하셨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걸으시고자 하십니까? 저에게 한 번만 절하십시오. 이 모든 땅과 사람들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고생하지 말고 쉽게 한 번에 해결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임금, 자신들이 꿈꿔왔던 임금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시고 기도하십니다. 나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자신이 택하신 십자가의 길을 다시금 되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배 안에서 어떤 말들을 주고받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나는 어떤 자리에, 너는 어떤 자리에 하면서 입꼬리가 귀에 걸릴 정도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길 참 잘했다라며 미래에 대한 꿈을 펼치고 있었겠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밤 사경, 그러니까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한참 멀어졌고요.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얼마나 거셌는지 성경에는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배에 탄 제자들 모두가 한순간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모두 속으로 임금이 되실 예수님의 옆자리에서 높은 자리 하나 맡고 있을 자신을 뿌듯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센 파도와 바람 앞에서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없이 부풀었던 꿈은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거친 파도는 그들의 헛된 희망을 삼켜버렸고요. 거센 바람은 그들의 잘못된 꿈을 저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이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 죽음을 뚫고 거센 파도와 바람을 뚫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심지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리고 곧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상상하지도 못한 순간에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우리도 크게 놀라고 무서워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놀랍니다. 누군가는 유령이다 라고 하고 있고 누군가는 무서워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안심시키실 정도로 제자들은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며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바다 위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신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놀란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이 바로 바다 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바다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인지하게 된 순간 베드로는 거센 바람과 파도가 아닌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죽게 된 자신의 상황이 아닌 죽음을 발로 밟고 서 계신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오라 베드로야 와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베드로는 즉시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께 집중되었고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바다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바닷길은 쉽지 않았었나 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집중해서 배에서 뛰어내렸지만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길이 출렁출렁거리고 험하다 보니 베드로의 시선이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시선에서 놓치고 만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그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두려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그 길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는데 바람이 훅 불어옵니다. 가는 길마다 험난합니다. 그랬더니 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예수님께 집중했던 그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곳으로 시선이 돌려집니다. 또 파도가 크게 덮쳐옵니다. 자, 이제는 뒤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이제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에 후회하기도 하고요. 베드로처럼 물에 점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0: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큰 소리로 찾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자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확실히 알 수 없거나 믿지 못해서 이상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바다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휙 불어오는 바람에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덮쳐오는 파도도 보이게 됩니다. 자, 바닥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커먼 바닷물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점점 의심이 들고 점점 물속으로 빠져든 겁니다. 허우적거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의심은 우리를 이렇게 깊은 바닷속으로 끌어당깁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옵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수많은 재료들을 세상은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두컴컴한 깊은 바닷속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들 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죽고 싶다, 죽겠다, 죽겠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살아가기가 힘들어 죽겠고, 일하는 것이 고통스러워 죽겠고, 배고파서 죽겠고, 또 심지어 배불러서도 죽겠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기 싫어 죽겠고, 일하기 싫어 죽겠고,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깊은 바닷물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그 죽겠다는 모든 것을 발로 밟고 계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믿음에 의심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다시금 시선을 바람과 파도에서 예수님으로 돌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바닷길과 같은 인생에서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자, 발목이 잠기고 있습니까? 무릎까지 잠겼습니까? 허리에 잠기고 있습니까? 혹은 목만 내밀고 혹은 입만 내밀고 숨만 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깊은 바닷속으로 끌려 내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내밀고 계신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바다 위를 걸어 위기에 처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는 다르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오라 하면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실 것입니다. 그때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불러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음성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손 내미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 위에 오르니 모든 문제가 정리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죽겠다 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문제가 정리되고 이 세상을 살만한 이유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살만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바닷길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바닷물을 딛고 예수님께 오라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유혹의 바람에 그리고 의혹의 파도에 시선을 빼앗겨버려 물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죽겠다, 죽겠다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시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주님, 이미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그 손을 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로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과 발맞춰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 오픈도어 선교회 안요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6월 7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적이 대체로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평안도와 함경도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황해도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부산, 제주가 19도, 포항과 여수, 목포가 18도, 대구와 광주가 17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강릉과 대전이 16도, 신의주와 함흥, 춘천이 15도, 강계와 청진이 13도, 해산이 11도로 예상됩니다. 최고기온은 광주 29도, 서울과 대전 27도, 대구와 여수, 부산과 목포가 26도, 개성과 제주가 25도로 보이고요. 춘천 24도, 포항 23도, 평양과 강릉이 22도, 신의주가 20도, 강계와 함흥이 17도, 해산이 14도, 청진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 소식이 종일 이어지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가까운 바다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의 파도는 최대 2.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속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베이스 오영광 씨였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용은 햇빛비치니 윤재희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요. 나아감으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결단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오늘 레온의 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0: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성원교회를 섬기시는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범사에 감사로 사는 하나님의 걸작품, 오늘도 행복한 하루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오늘의 주제를 확신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을 이기는 모든 동력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정의를 내릴 때 단골 메뉴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옥토에 심겨지지 않은 곡식은 결코 최고의 열매를 낼 수 없으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 비유는 창수가 나고 보면 그 집의 현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강한 믿음이다 라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늘 만나게 되지요. 같은 믿음이라도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믿음, 승리를 만드는 믿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승리가 보장이 되겠지만, 의심과 염려로 어쩌면 비틀거리며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승리도 보장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 속담에 차선은 최선의 최악의 원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선은 최선의 최악의 원수가 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차선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최악의 원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확신이 없는 믿음, 확신이 없는 생각, 확신이 없는 기도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80먹은 할아버지가 70대 할아버지를 보고 무슨 말을 할까요? 아마 대부분 똑같은 말을 하지 않을까요? 참 좋은 때다. 지금의 내가 나보다 더 젊은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저 시절만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걸 라고 하는 후회가 늘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갈렙은 85세에도 더 당당하고 더 자신만만했으며 확신에 찬 외침을 외쳤습니다. 반면에 바르실레는 80세이지만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80입니다. 옷을 입어도 따뜻한지 모르겠고 음식을 먹어도 배부른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내 아들 기맘이나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환경, 같은 상황인 것 같아도 바르실레는 자신의 나이에 무너졌고 갈렙은 자신의 나이를 넘는 확신의 사람으로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수많은 갈등과 결정과 판단을 해야 하는 시간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라는 선물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환경에, 상황에, 사람의 말에, 순간순간 올라오는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오늘도 패배자야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100% 승리야. 이 자신감이, 이 확신이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0: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0670번님, 저는 지금 영혼의 어둠 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기에 이 또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할 분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내용은 햇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온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네온의 찬송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애청자들과 함께 찬양의 제단을 쌓는 회중 찬송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험한 인생길을 갈 때 우리의 영혼이 피할 곳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조직이나 권력이나 물질로 권고한 영혼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평생 6,500여 편의 찬송시를 써서 하나님께 드린 찰스 웨슬리

인도와 보호를 주제로 한 찬송을 찬양의 제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슈베르트라는 별명을 가지신 김순세 교수님의 찬송 내게로 오라하신 주님의를 다음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마음 주께 바치옵니다 라는 합창곡으로 오래전부터 한국교회가 찬양을 드리던 곡이었는데 21세기 찬송가에는 독일 시인 에렌프리드 리드히의 시를 사용하여 수록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간절함이 잘 표현되어 있는 찬송입니다. 베스버스 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께서 우리 삶의 여정에 동행하고 계시다는 확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확인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께서 거느리시네. 아멘. 손영진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예정하시고 대속하시고 인치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요. 어려운 낙심될 때,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인의 고백이 담겨있는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의 대물로 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화 챔버 콰이어가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 산 사람은 심판의 자리에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급도 받게 되겠지요. 순례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와이글 목사의 시인데요. 순례 선교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들을 데리고 가정을 떠나버린 아내로 인해 자살까지 생각했던 와이글 목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쓴 시여서 울림이 더 큰 찬송이기도 합니다. 오현명님과 국립합창단이 찬양합니다.

20세기의 위대한 봉사의 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시며 복음의 핵심을 간단 명료하게 전하여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신 주의종이십니다. 빌리 그레엄 전도단은 많은 찬송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숨겨져 있던 찬송을 찾아내어 집회에서 찬양하게 하여 전 세계에 널리 퍼지게 하는 역할도 감당하였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도 이런 찬송 중에 하나이죠. 1954년 영국에서 개최된 전도집회에서 이 찬송이 불려지면서 세계 교회에 사랑을 받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바리톤 김승철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경배 찬송 찬송하는 소리 있어를 찬양드리면서 오늘 레온의 찬송의 문을 닫습니다.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이 삶으로 고백되는 저와 방송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작에는 문명선 PD, 저는 찬송기기 김성식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수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넘치면 할렐루야를 자주 외칩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찬양은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 우리의 일상 모든 자리에서 울려 퍼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찬양의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 기쁠 때만 할렐루야가 아니라 힘들고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50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네, 진짜 찬양은 노래를 넘어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삶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성전에 나가 정성껏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로 찬양하시고 또 내 입술의 찬양이 매일의 삶에서도 똑같이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이반젤리컬 싱어즈가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답안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대학교의 시험 중에 오픈북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책을 펴놓고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강의에 사용된 교과서는 물론 필요하다면 참고

할 수 있는 서적과 계산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오픈북 시험을 보는데도 책을 들고 오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책을 다 암기한 천재로 생각하든지, 쉽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는데도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바보로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오픈북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픈북보다 더 쉬운, 아예 답안지가 제공되는 시험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진리뿐 아니라 현대생활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문제의 해답이 적혀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지혜, 인간관계의 지혜,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지혜 등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의 해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우리 삶에서 동떨어진 예전의 거룩한 말씀으로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담은 성경은 우리가 받기에 차고 넘칠 정도로 놀라운 지혜의 보고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필요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인생의 답안지가 항상 함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성경의 구원 문제뿐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샌프란시스코 코리아 마스터 코랄이 노래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박종호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주일에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찬양 풍경의 진행자 더사랑 지구촌교회 조범주 목사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한 꼬마는 엄마가 데려다주겠다는 걸 극구 싫다며 혼자 간다고 우깁니다. 이에 엄마는 아이에게 시편 23편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말씀과 함께 아이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할 것이란 것을 알려주었죠.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자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그 집 딸을 등교시킬 때 우리 아이도 유심히 지켜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알아채지 못하도록 멀찌감치 떨어져서 말입니다.

야, 매일 아침 학교 갈 때마다 따라오는 저 아줌마가 누군지 너 알아? 그러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물론이지. 그는 선하심 여사야. 그와 함께 손잡고 오는 계집애는 인자하심이고 엄마가 아침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것이라 했거든. 뭐 신경 쓰이지만 어쩌겠어. 익숙해져야지. 오늘 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하셨는데요. 여기서 또 다른은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종류의 또 하나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한다면 휴대폰이 고장나서 수리센터에 갔더니 다른 폰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른 폰이란 다른 회사의 제품이 아닌 내가 쓰던 것과 같은 회사의 같은 모델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권위와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 계신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변화가 두렵지 않은 겁니다. 환경은 바뀌어도 함께 하신 주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을 설명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친구, 돕는 자, 변호자, 협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곁으로 부름받은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령님의 사명은 우리 곁에 계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의료인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변화 속에 성령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비극이라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가는 통로로 쓰십니다. 우리 이것 하나는 좀 꼭 기억해 뒀으면 좋겠는데요. 비극은 희극으로 가는 비밀 통로라는 사실 말입니다. 비극은 희극으로 가는 비밀 통로입니다. 겪어보니 그렇더라고요.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했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곁에 있다라고요.

우리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오늘 맞이하게 될 변화와 도전 앞에서 두려움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걷는 길이 아픔의 길처럼 보여도 그 길은 우리를 더 넓은 세계로 이끄시는 통로인지도 모릅니다. 성령님과 함께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찬양 풍경 제작의 김경, 진행의 더사랑 지구촌께 조범준 목사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부평 제1성결교회 류래신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 위에 굳게 세워주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 국방과 외교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자신의 유익보다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억눌린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평화로운 통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목사의 시와 찬미.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목사의 시와 찬미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입니다. 네, 2026년 6월의 첫째 주일, 6월 7일 주일 아침이 활짝 밝았습니다. 6월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듬뿍 부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로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음이라. 아멘.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음이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얻음이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요, 케르다이노라는 말입니다. 케르다이노. 이 말은요, 상업적 용어입니다. 교환을 통해서 보다 좋은 것을 손에 넣는다는 의미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승리하다 혹은 손실을 피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케르다이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삶의 장사가 아닙니다. 우린 흔히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내 삶의 손해다, 내가 희생한다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은 자는 약한 자를 얻기 위하여 약한 자와 같이 되기도 하는, 고린도전서 9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영적 풍요로움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른 장사요, 남는 장사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인생이 우울과 슬픔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충만하고 뭔가 환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있습니다. 다른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얻은 삶,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를 얻고 살아갈 때 누리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어떤 차이가 있으십니까?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부분에서 구별되고 차이가 납니까?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뭐 단지 뭐 예배를 드린다, 또 뭐 찬양 부르며 그렇게 살아간다, 뭐 이런 말들로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기 전과 믿은 후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뭐냐면, 내 삶의 상황이 어떤 지경에 이르러든지 내 인생의 사태가 어떤 사태로 벌어지고 있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서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뭐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로

구별되어지고 차이가 나는 거죠. 다른 이들은 울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모습. 다른 이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소망을 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런 구별된 모습들이 절로 나타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는 모습. 이런 삶을 사는 것.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얻음으로써 캐르다이노, 남는 장사가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주님과 함께할 때 수지 맞은 인생이 되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나의 주님 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들리는 새소리와 아이들의 목소리, 지나가는 차 소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소리 등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하루 속에서 성실하게 하소서. 사람들 앞에 사랑을 나누는 자 되게 하소서. 악을 따르기보다 선함을 쫓아 달려가게 하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이 본능을 따라 이기적으로 될 때에 나의 기도가 나의 본능을 이기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도움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의 끝에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심을 잊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가슴 뛰는 이야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오대식 목사님의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의 한 대목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바뀔까요? 저의 경험상으로는 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진 오닐은 미국 현대 연극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극작가로는 유일하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늘 자신을 소개할 때 호텔 방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돌이 배우였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제대로 된 집과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도 젊어서 하물선 선원 생활을 했고 프린스턴 대학교를 다니다가 퇴학을 당하기도 합니다. 연극 담당 기자 생활도 하고 연극단에서 연기 생활도 했습니다. 유진 온일에게 불우한 날들은 평생에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장남은 권총 자살을 했고 둘째 아들도 마약 중독으로 자살을 하고 맙니다. 딸이 18살 때에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가 있었는데 온일 자신보다 겨우 한살 어린 54세에 이미 세 번이나 이혼한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가 그 유명한 찰리 채플린이고 딸은 우나 오닐입니다. 유진 오닐은 자신의 복잡하고 괴로웠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인간은 부서진 채 태어나고 수선하며 살아간다. 신의 은총이 그 접착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통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환경과 내 마음의 감정을 바꿔주셔서 하루아침에 기쁨을 느낀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접착제라는 말은 떨어지지 않고 견딘다는 의미를 담은 말입니다. 즉, 부서짐의 의미를 알게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붙들고 끊임없이 대화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이 오래도록 힘들고 괴로웠지만 산산조각 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를 붙드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루아침에 천지가 개벽하듯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물론 응답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시죠?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막 손바닥이 뒤집어지듯이 그렇게 확확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기도하는 중에 내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6월 한 달도 기도하면서 내 삶이 한층 변화되면서 성숙되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보다 더 깊은 차원의 기도의 모습들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그 가운데에서 고난도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으로 나아가다가 삶이 역전되는 것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왔어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쭙습니다. 첫째,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짱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둘째, 잔잔한 소리로 찬송을 먼저 부르고 기도하는 것. 셋째,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기도하는 것 등 이것들이 괜찮나요? 하고 예, 질문해 오셨습니다. 짱이라는 표현, 뭐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했던, 요즘도 이런 표현도 잘 안 쓴다고는 하더라고요. 이제 최고다, 우두머리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쓰는 속어죠. 대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경어를 좀 쓰는 것이 맞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너무 딱딱한 거 아니냐 하지만 조금 예의를 갖추는 것 대표 기도 때는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 개인 기도와 대표 기도는 차별화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 기도는 길수록 좋죠. 찬송 부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의 폭을 넓혀 세계와 국가,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형식이나 장소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대표 기도는 그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회중을 대표해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길이와 내용, 자세와 언어가 좀 절제되고 선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 기도자가 찬송 한 절 부르고 성경 구절 낭독하고 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예배 순서 배열과 시간에 맞지 않습니다. 찬송은 함께 부르는 찬송 시간에, 성경 묵상은 개인 큐티나 설교 시간에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기도 내용은 사적인 것은 배제하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예배자들과 예배 인도자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가 정한 특별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뭐 기도를 잘하려는 그런 유혹도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잘하기보다는 바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는 일반적으로 3분 이내가 좋습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기도로 준비하듯 대표 기도도 기도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기도를 하실 때, 대표 기도 하실 때 꼭 성경의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하시다가 뭐 출애굽기 나오고 예 모세 나오고 이러면서 쭉 가다가 다윗 나오고 하다가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딱 떴더니 성도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 성도들 다 어디 갔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아까 노아 홍수 때 다 떠내려갔다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예, 너무 길면 그리고 또 그렇게 자신의 모든 할 말을 다 그 시간에 하는 것은 좀 옳지가 않다 생각해요. 그래도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조금 그 말의 이탈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어책 읽듯이 하지 않으려면 또 읽고 숙지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고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한 그 어떤 시도나 행위도 용납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이제 저는 물러갈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6월 첫째 주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도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첫 주일 멋지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일 되시고요. 여러분 한 주간도 신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삶의 현장에서 정말 듬뿍 돌려드렸다가 또 다음 주일날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고 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였습니다. 샬롬.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주일 예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환우 여러분, 그리고 부득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장에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위한 라디오 주일 예배. 오늘 이 시간은 부민교회 지난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립니다. 박현명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혜 가득 누리시는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1: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삶을 되짚어 봅니다. 생각해 보니 딱히 새로운 죄는 거의 없습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짓는데도 우리 스스로 거기에 많이 무뎌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는 내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때로 방치하며 그냥 살았습니다.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그 말씀에 복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리도 나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

자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루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이라면 벌벌 떠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진리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아는 죄악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을 찬송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기쁜 주일을 맞이해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가 통합과 평화, 공정과 번영을 위한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며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건강한 신뢰가 회복되며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닫혀있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되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0면 지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주하르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1: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어비하는가.
0: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1: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0: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0: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각자가 생각하는 최고의 예배의 순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처음 드렸던 예배, 혹은 부민교회 처음 와서 드렸던 눈물과 기쁨과 감사의 예배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여러 예배의 컷들이 생각이 나는데, 특히 최근으로 치면은 지난 2월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다녀왔던 일본 후나바시 교회 그 사역 중에 그 우에노 공원에서 그 노숙인들과 함께, 저는 처음 그런 경험이었는데, 그 야외에서 소리치며 설교하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예배가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언급한 이런 각자 기억에 남는 예배들은 어쩌면 다 우리 입장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기억에 남는 예배인데, 저는 오늘 우리 입장 말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라는 관점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먼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3절 말미에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붓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프로스 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프로스 하면 앞으로 다가가는 동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가서 대상을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했다. 그게 퀴네오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입니다. 즉 오늘 이 여인의 한 이 귀한 행동을 주님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경배요 예배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여인의 예배를 얼만큼 극찬하셨는가 오늘 9절 말미에 볼까요? 그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 기억하시겠다. 얼마나 그녀의 예배가 주님의 마음에 흡족했으면, 그녀의 섬김이 흡족했으면 내가 이 여인을 내가 기억하겠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든지 이 여인을 기억하게 하겠다. 주님 이렇게 극찬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0: 고민할 것이 오늘 이 여인의 예배가 과연 어떠했길래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라 칭함을 받았을까?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간략하게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 그녀의 예배는 먼저 주님이 목적인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목적인 예배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시리즈라서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이 여인의 기사를 똑같이 기록한 요한은 이 여인을 한 여인이라 하지 않고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특히 3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누구라고요?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 마리아가 있지만 어떤 마리아냐 보니까 앞에 힌트가 있어요. 그의 오빠는 나사로예요. 그의 언니는 마르다예요. 즉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였다는 것을 요한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는 어떤 이유로 이 귀한 행위를 예수님께 나아가 했을까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앞에 문맥을 함께 보자 그랬습니다. 저게 요한복음 12장이니까 11장에 가면 그 유명한 죽은 지 나흘 돼서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려주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이 귀한 섬김과 예배를 드린 이유는 그저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이 귀한 일을 섬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모임을 제가 예배라고 규정했습니다. 예배. 이 예배 모임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나사로였을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볼까요? 마지막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습니다. 이 모임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모임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한 모임. 제가 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어서 9절 볼까요? 12장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예. 여기 모였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었어요. 며칠 전에 이 지역에서 그 나사로 그 사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그 사람 한번 구경 가보자 하고 보러 온 사람들도 여기 모임 중에 예배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저 여러분은 정말 오늘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혹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모였는가? 조금 풀어 말하면 나의 예배의 목적이 예수님 말고 다른 나의 필요와 목적에 의한 예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모임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는 성령님 그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최강대국인 주변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경험도 없는데 블레셋이 막 올라온다는 소식이 전해져 어디까지 왔네 이스라엘과 블레셋 국경을 넘어서는 믹마스라는 지역까지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때 사울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뭘 하느냐? 급하니까 자기가 그냥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단 만들어서 예배를 인도를 해버려요. 이때 뒤늦게 사무엘이 와서 그를 책망하는데 그 장면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1절 이하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1: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0: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예, 여러분 저 구절 잘 보시면 사울의 예배의 동기와 목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블레셋이 올라오니까 자기를 지지하던 이스라엘 백성

백성들이 불안하니까 사울을 못 믿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사울은 자신의 리더십을 결속시키고 강화하기 위해서 예배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이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예배를 그냥 빨리 드렸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자신의 리더십 강화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작년에 부산에서 수년간 투자하고 홍보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2030년 2030 세계 박람회 엑스포죠. 엑스포 유치를 막 노력을 했는데 그만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됐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개최하게 됐어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영적으로 조금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본 한 장면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걸 앞두고 부산 부활절 연합예배 및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엑스포 유치 기원 대회라고 붙여놓고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저걸 갖다 붙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 되죠. 부활절 연합예배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는 예배로 끝나야 됩니다. 저 예배에 왜 엑스포 유치 기원을 유치하게 갖다 붙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자랑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는 요리를 잘 못하는데 딱 하나 잘하는 게 있습니다. 참치 김치찌개입니다. 저는 돼지고기를 못 먹잖아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참치를 끓여서 자주 아이들과 이렇게 해먹는데 정말 여러분 예배 마치고 확인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끓여서 같이 먹고 나면 저희 애들이 매번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은퇴하면 우리 식당 하자 그래요. 그만큼 애들이 맛있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절대 지키는 게 있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넣어요. 참치하고 김치만 넣어요. 김치 볶아서 물 끓여서 참치 넣고 끝이에요. 다른 거 절대 안 넣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맛있게 한다고 여러 가지 넣어요. 뭐 양파, 다마네기가 양파죠. 양파, 마늘, 뭐 대파, 감자 막 썰어 많이 막 화려하게 넣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많이 뭐 여러 가지 넣으면 별로 맛이 없어요. 그리고 참치, 김치만 이렇게 딱 하니까 깔끔하고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도요. 막 화려해 보이고 뭔가 이벤트가 섞이고 뭔가 이러면 뭔가 멋있어 보이죠? 천만의 말씀. 예배는 불순물이 들어가면 맛이 없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떨어져요. 예배는 오직 주님으로만, 아까 할렐루야 찬양대처럼 주님으로 충만하면 그게 여러분 진짜 예배입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을 요한복음에서 그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더라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주님께 부었던 향유 냄새가 여러분 주님으로 가득한 예배, 그게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는 최고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그녀는 주님만 의식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녀는 주님만 의식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 드렸어요. 저기 나드는 나드라라는 식물의 이름인데 지금도 인도나 네팔 등지에서 발견되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걸 조제해서 만든 아로마가 향유예요. 그런데 지극히 비싸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비쌀까 궁금했는데 오늘 보면 뒤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대요. 여러분 당시에 노동자 하루 1일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러니 300데나리온 이상 매길 수 있는 금액이라면 거의 노동자의 연봉급입니다. 그렇죠? 1년 벌이에요. 그만큼 고가의 아로마였다는 겁니다. 그걸 마리아가 부어드렸는데 이걸 고깝게 보고 비판하고 비난한 사람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가룟 유다를 좀 살펴볼 텐데 이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노리는 게 뭐였을까요? 자기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다윗이 다윗성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감사해서 기뻐 찬양하며 춤추며 막 소리 지르며 옷이 벗겨진지 모르고 막 그렇게 예배에 몰입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공격했습니까? 아내 미갈이에요. 미갈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채통을 안 지키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느냐고 막 면박을 줍니다. 여러분 그 채통이란 말은 결국 누구를 의식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반박했는지 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 앞에서 한 것이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했어. 예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잖아. 내가 왜 사람들, 백성들 신경을 써야 돼? 나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죄밖에 없어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 예배 시간에 자꾸 다른 사람이 뭘 하는지 보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눈에 거슬려서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예배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실제 그런 사람들이 저 미국에 있대요. 근데 제가 이제부터 미국 얘기를 안 하려고요. 2주 전에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뉴욕 CTS 지사장이 전화가 왔어요. 900만 뉴욕 크리스천들이 목사님 쇼츠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 이제 미국 안 하려고요. 저 캐나다에 있대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님만 의식하면서 예배드리면요 사실 다른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1분 1초도 아깝잖아요. 주님의 영이 지금 나만 바라보고 말씀하시고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데 이 한 시간 동안 왜 다른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지 못하느냐고요. 이사야 1장의 표현대로 매주 오셔서 혹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 부민교회 예배는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마지막 세 번째는 그녀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드린 예배였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3절 말미에 보니까 그녀가 그 옥합을 깨뜨렸다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she broke the 도자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지점을 좀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좀 우아하게 고상하게 조금 더러워서 주님 머리에 부어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또 다음을 위해서 남겨둬도 되지 않아요? 고간데. 그런데 그녀는 그렇지 않고 아예 이 옥합을 깨뜨려버렸어요. 부숴버렸어요. 여러분 깨뜨리면 다 써야 돼요. 소진할 수밖에 없어요.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예배인 거예요. 그녀의 예배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이 예수님과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저의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7절 8절 한번 볼까요?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주님은 아셨어요. 그녀가 잠시 후에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실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육을 입은 예수님과 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로는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는 걸 그녀는 알았어요. 그래서 아로마를 남기지 않았어요. 이 고가의 향유를 완전히 깨뜨려서 예수님께 다 부어드린 거예요. 저는 우리 부민교회의 예배가 매주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드리는 예배자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치 앞을 몰라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의 마음이라면요 향유를 남겨둘 수 없습니다. 완전히 주님께 쏟아드리는 거예요. 찬송하는데 립싱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대충 찬송할 수 없어요. 온 힘을 다해 찬양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 예배니까 향료를 완전히 깨뜨려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녀의 예배가 이런 예배였다는 거예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화예요. 안 믿고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제 사후세계인가 싶어서 눈을 떴는데 자기 앞에 문이 두 개 있는데 한쪽 문은 천국 문이고 한쪽 문은 지옥 문이에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딱 서 있더랍니다. 아브라함이 물어요. 자네 어느 문을 선택할 땐가? 한쪽은 천국 문이고 한쪽은 지옥 문이라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걸 나한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다니. 그러면서 선생님, 그럼 제가 후회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도록 조금만 천국 문과 지옥 문을 좀 들여다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오케이. 그러고 먼저 천국 문을 살짝 열어줬어요. 보니까 아름다운 천사들과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광경을 딱 보니 너무 지루하고 따분해 보이는 거예요. 아휴, 저래 천국 뭐 예수 천당 불신조 개사투만 천국 가도 늘상 하는 게 저렇게 지루하게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는갑다. 그러고 그냥 지루하다 그러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번엔 천국 문을 보여주세요. 아, 지옥을 보여주세요. 그 지옥을 살짝 아브라함이 열어줬어요. 보니까 카지노가 있어요. 동전 노래방이 있어요. 술집이 있어요. 얼마나 재밌어 보이는지요. 됐다, 선택했다. 그러고 아브라함에게, 선생님, 저 선택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오케이. 그러고 지옥에 들어가라고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들어갔습니다. 한참 들어갔더니요, 아뿔싸, 아까 본 거하고 달라요. 시뻘건 유황 불구덩이에 사람들이 불에 타지도 않고 절규하며 비참하게 소리를 지르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발을 넣었어요. 뺄 수가 없어요.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났어요. 졸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따졌습니다. 선생님, 아까 본 거하고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이 저기서 크게 외쳐줍니다. 이보게, 그거는 홍보였다네. 자네 광고하고 실제하고 같은 거 봤나? 물론 여러분, 예화입니다. 예화인데요, 저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요, 이 주일에 이 귀한 시간에 우리 교회 가서 예배하고 예배만 합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거 이해 못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거 한 시간, 우리 교회는 딱 한 시간이지만 뭐 설교 긴 교회는 한 시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따분해하고 지루해 합니다. 왜 저러고 있냐 그래요. 그 시간에 공이나 치고 산에 그냥 놀러 나가지. 왜저 예수쟁이들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솔직히 그들이 보면 지루하고 따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으면 안 돼요. 그 지루해 보이는 예배가 진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루해 보이는 예배가 영생이 있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루해 보이는 예배가 우리를 치유하고요, 그 지루해 보이는 예배가 저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주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렇죠? 다 여기 하나님 앞에 서요. 저는 이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래 박 목사야, 김 장로야, 김 권사야, 김 집사야, 내가 너의 매주일 드렸던 예배를 기억한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면서 사심으로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오늘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주님만 목적인 예배, 주님만 의식하는 예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드리는 예배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부민의 예배가 매주일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83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또 일할 직장 주셔서 이렇게 한 주간 일하게 하시고 또 일한 만큼 정직하게 소득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기에 오늘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물 성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잘 쓰여지도록 성령님 이 예물과 함께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면 이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또 나아갑니다.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의 결핍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암과 여러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 또한 마음의 눌림과 우울함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생 주님만을 섬기며 예배하겠습니다. 시작. 평생. 네,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경배, 아까 프로스퀴네오 그랬습니다. 섬기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녀처럼 정말 그 세 가지 붙들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주님만 목적으로 삼는 예배, 주님만 의식하는 예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드리는 예배 드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 라디오 주일 예배. 지금까지 부산시 서구 구덕로에 위치한 부민교회 지난주 예배실황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렸습니다. 말씀은 박현명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1-256-6300 256국에 6300번 부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주일 예배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은 고요하고 땅은 향기롭고 마음은 뜨겁다. 6월의 장미가 내게 말을 건네옵니다. 사소한 일로 우울할 적마다 밝아져라 맑아져라 웃음을 재촉하는 장미.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이혜인님의 6월의 장미로 모닝프레이즈 시작했는데요.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이어갑니다. 삶의 길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무심히 찌르는 가시를 다시 가시로 찌르지 말아야 부드러운 꽃잎을 피워낼 수 있다고. 누구를 한 번씩 용서할 적마다 싱싱한 잎사귀가 돋아난다고. 6월의 넝쿨 장미들이 해 아래 나를 따라오며 자꾸만 말을 건네옵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 아름다운 장미의 계절에 내가 눈물 속에 피어낸 기쁨 한 송이 받으시고 내내 행복하십시오. 네, 장미가 건네는 이 다정한 인사를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이라면 우린 괜찮게 지내는 거겠죠. 어느덧 2026년도 눈 깜짝할 사이에 한 해 중턱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우리 삶의 넝쿨이 얼마나 무서워